0: 은 결국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인 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우라는 또 세우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1: 그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되겠죠.
0: 네, 집사님께서 종종 언급하셨던 표현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1: 아멘.
0: 자,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을 이루고 개개인을 넘어서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 아멘.
0: 자, 능력보다 화목이고요. 혼자보다 함께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또 귀한 성경 말씀 선물과 또 특별한 또 기도문까지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네, 샵 9330번이죠. 네, 샵 9330번으로 오늘 또 씨앗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께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함께 예배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 구절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각각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0: 아멘.
1: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 아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0: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말씀에 붙잡고 읽으면서 나아가면 또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요.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막아줄 테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월요일만큼 월요일만큼은 정말 한 주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라는 다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받으시고 오늘 묵상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구절 오늘 받고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감동과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면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우리 일상을 바로 세우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 풍성하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다만 키워드가 문자에 담겨있지 않으면요, 기도문이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단어를 꼭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공개해 볼 텐데 일단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씨앗 네. 이미지를 받은 분들께서는 씨앗 이미지에 첫 번째 말씀에도 있고 두 번째 말씀에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

0: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 부분을 띵동 처리해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럴까요? 네. 만일 한 고통을 받으면 모든 함께 고통을 받고 네. 한 영광을 얻으면 모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0: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의 띵동의 각 부분이라 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1: 네, 사람의 몸통과 팔, 다리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0: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이것인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이루게 되는 건데,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고, 각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약간 또 이것을 좀 이제 초성으로 알려드리면, 지읒치읒입니다.
1: 그렇죠.
0: 지읒치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으로 나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띵동에 각 이것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읒치읒.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실제로 평소에 잘 쓰는 그런 표현 같지는 않거든요.
1: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우리 몸이 이거인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
0: 근데 약간 동음이의어라고 네. 다른 식으로는 씁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약간 좀
1: 맞아요. 딜레이 됐어.
0: 딜레이가 됐을 때 아 시간이 너무 이것 됐어. 그래서 우리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아.
1: 네.
0: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의 정확한 의미는 서로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읒치읒의 초성이거든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의
1: 네.
0: 키워드.
1: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0: 지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타 조심하시고요. 오타. 채소할 때 채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체육할 때 채자니까 여러분께서
1: 아니
0: 혼란 없으시면 좋겠네요.
1: 방송 키워드가 지체잖아요.
0: 네.
1: 지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아이고, 네.
1: 제가 들려드릴까요? 어느 날 온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대요.
0: 예.
1: 손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발은 돌아다니고 입은 말하느라 바쁜데요. 가만히 보니까 눈썹은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붙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너무너무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화가 난 지체들이 눈썹에게 따집니다. 야, 너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상석에 앉아 칭찬만 받냐? 당장 방 빼? 이렇게 말이죠.
0: 방 빼, 큰일 났다.
1: 결국 네네. 눈썹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고 이마를 타고 내린 빗물과 땀이 그대로 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눈을 뜰 수도 없게 되자 손은 벽을 더듬었고 발은 돌불에 걸려 넘어졌고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0: 예.
1: 그제서야 지체들은 깨달았죠. 아, 눈썹이 위에서 가만히 서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다 중요한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눈썹이 없으면 눈썹이 결국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겉모습을 보더라도 눈썹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큰일 나거든요. 인상적으로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공동체에도 그것을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 공동체 보면 특별히 좀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또 힘을 내기 위해 권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도와주면서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오늘 키워드 지체인데 오늘 그래서 키워드를 보내주시면 오늘 기도문 나가잖아요.
1: 네.
0: 오늘 기도문이 공동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서로서로가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이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많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 소속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0: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의 화평을 오늘의 평화를 오늘의 연합을

0: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 네. 그럼 또 찬양 한 곡 들을까요?
0: 자, 그래서 오늘 첫 찬양, 이 찬양으로 좀 나눌까 해요.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창문. 창문, 이 가사에 보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이 또 우리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선물 지금 방송 가족분들께 챙겨드리고 있는데 저 기도문 그리고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말씀 네 구절 각각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키워드도 알려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지체.
1: 네, 샵 9330번 지체. 우리 서로서로가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귀한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7번님, 9191번님, 0806번님, 1278번님, 오늘 가장 앞서서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7243번님께서 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네요.
0: 네, 샬롬 두 분, 반갑습니다. 충북 괴산.

0: 장현에서 출석해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인데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들으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들에서 지금 일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0: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1: 맞아요.
0: 모자도 쓰시고요. 또 얼굴에 네. 선크림도 바르시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물도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1: 진짜 요즘에 또 어제도 그렇고 어젠 조금 이제 비가 와서 좀 기온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토요일도 그렇고 날씨가 무덥더라고요.
0: 네.
1: 정말 수분 관리도 잘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말 반갑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충주 중계소가 설립이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104.7MHz로 청주는 물론이고 충주와 충주 인근 지역까지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4.7MHz로 괴산 지역이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괴산에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제가 얼른 좀 소개해드렸어요. 8457번님.
0: 네. 샬롬. 에베네셀의 은혜로 한 주도 말씀 영양제 씨앗으로 채워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1: 아멘. 말씀의 영양제 씨앗으로 채우신대요.
0: 아우, 정말 이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네. 회복의 역사를 또 바라고 계시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명언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0: 네.
1: 이게 우리한테 능력이 되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쓰여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1: 맞아요. 그 언약에 또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은 평생의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믿고
0: 네.
1: 우리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지금 6580번님께서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정말요? 아, 큰일인데요. 이제 지금 혹시 동일한 지금 극동방송을 청취하는데 전혀 지금 진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0: 네.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0675번님 문자 또
0: 네,
1: 주셨네요.
0: 씨앗 감사해요. 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6882번님.
0: 오늘 꼭 필요한 씨앗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자녀가 3주째 한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아유, 아유, 어떡해요. 네. 두 자녀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과 말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두 자녀끼리 말을 안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서로 화목하고 또 아름답게 또 연합하면서 지내야 할 텐데.
0: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족분 각 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좀 허락하셔서
1: 네.
0: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좋게 보고 은혜 베풀더라 그 말씀처럼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좀 용서하고
1: 네.
0: 또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가족은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가족은 또 제 정말 희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소한 거에 마음이 틀어져서 얘기를 안 하지만 또 사소한 거에 마음이 풀려서 서로 이제 연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지 않게 너무 또 그 시간이 길지 않게 얼른 화해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다시금 서로 소통이 좀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인데
1: 네.
0: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1: 네.
0: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한 상에서 함께 또 먹으면
1: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0: 네.
1: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0: 네.
1: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모습이 아마 또 문자를 보내주신 6882번님의 수고를 통해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자, 그리고 이어서 2096번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1: 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오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육할 때 체차를
0: 네.
1: 체조할 때 체차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체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231번님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자, 9581번님.
0: 네, 지체. 어느 한 곳이 없으면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아지죠. 지체마다 강건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1: 지체마다 정말 손도 강해지고
0: 네.
1: 그다음에 심장도 강해지고 어깨도 강해지고 모든 부위가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혹여나 어떤 부위가 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가 강건함을 통해서 덩달아 또 더욱더 그 약했던 부위도 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0: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055번님, 주님 네. 안에서 승리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이분은 저희가 좀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내용만 좀 소개할게요.
1: 2단 생활 2년 전 탈퇴하고 2단 상담소에서 상담 들은 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지금은 집 근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야.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상담 받으시고 이제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 걸음걸음이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의 연속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0: 다시 한번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148번님.
1: 네, 지체 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다른 지체를 맞춰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체입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맞춰나가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하겠죠. 3326번님도.
1: 네. 귀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손가락 마디 한마디만 아파도 고통은 엄청나죠.
0: 병원 가려고요. 아, 지금 병원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 손가락이 아프신가 봐요. 아,
0: 조심히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강건해지시면 정말 더욱 좋겠고요. 8457번님도 지체. 지체가 연합하여 온전하여지기까지 힘써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 1234번님
1: 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산돌이자 모퉁이돌 되어주신 주의 전을 세우는 제사장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도문 선물 받고 싶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지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게요. 지체 네, 샵 9330번이고요. 다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도 또 굉장히 또 야심찬 네, 코너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희망찾기 프로젝트 오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공감하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7376번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보죠.
1: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랑 주변이 많이 아프네요. 몸의 일부 지체가 약해지니 일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2주째 복숭아 봉지 싸기 작업하고 있는데요. 잘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0: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약간 허리가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다 허리 근육이 강해지면
1: 맞아요.
0: 이제 어떻게든 좀 견뎌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가 아름다운 지체를 이뤄나가는 그 풍경이고 또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욱더 그런 마음을 이제 또 공감하면서 허리 근육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1: 네.
0: 잘 키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코이노니아 워십입니다. 이어지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커플 쑥 찾아가서
1: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격 출장 인터뷰 시간
0: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자,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요, 소망을 품고 더욱더 희망을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래서 매주 사랑했더란 월요일 일부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PD님께서 매주마다 수고해주고 계시죠.
1: 네, 기쁨으로 제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매주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모쪼록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공감과 격려, 위로,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1: 자, 오늘은요. 네. 지금까지 뭐 농촌교회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대전과 충남 지역의 주요 교회들 다녀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0: 그래요? 네,
1: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작년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개척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다양한 스토리 그리고 그러니까 사역하시는 사역자분을 좀 뵙고 그렇다면 이 개척교회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0: 혹시 그럼 목사님이 젊으신가요?
1: 아, 네. 그 소식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0: 네.
1: 젊진 않지만 사역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0: 아, 네.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목회한 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나이는 적지 않으시다라는 거 일단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집사님, 자,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특별히 개척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 동구 가양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바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특별히 이 개척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저는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목적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작년에 한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에 뜨거운 열정과 부르심으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요, 이 시대 개척교회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용훈 전도사님이시고요. 자,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4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4층 교회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전도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별 말씀을요.
0: 아, 너무 교회가 예쁘네요.
1: 아유, 예. 와. PD님 아름다우십니다.
0: 아,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야,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환하고 너무 좋네요. 네. 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작년에 개척하시고.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용훈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제가 듣기로는 3일 뒤에 이 목사 안수가 예정돼 있다고.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틀 뒤죠.
0: 아, 이틀 뒤에. 네. 아, 네네네. 방송에 나갈 때는 이미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짧게 본인 소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샬롬.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청취자분들께 전합니다. 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평화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 대전에 있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박용훈 형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방송을 통해서 전파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 개척을 결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2: 네, 뭐 당연히 지금 그렇죠. 요즘 시대가 저도 이제 개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90% 정도 사람들이 하지 마라,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인 지표나 데이터 보면 당연히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개척 환경은 사실 거친 광야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의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된 것은 환경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개척하였습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느냐?
2: 그럼요.
0: 뭐. 광야가 무엇이냐?
2: 그럼요.
0: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다.
2: 아, 아멘입니다.
0: 아멘, 아멘. 예. 자, 그렇다면 교회 개척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아주 짧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우선 건물을 뭐 세우거나 이렇게 대형교회를 모방하기 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죠. 아니고 상처받고 방황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날것 그대로의 복음을 가진 능력을 좀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비록 변했죠. 변했지만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이 시대와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현실의 두려움을 넉넉하게 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고요. 이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0: 그 뒤늦게, 네, 신학을 좀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던 와중에 이제 졸업한 한 학기 전에, 예, 전혀 제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개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학자의 삶을 포기하고요. 예, 목회자의 길을 택했고, 이렇게 교회 개척까지 하게 된 것이죠.
0: 원래는 신학교 뭐 교수의 어떤, 예, 비전을 품고, 맞습니다, 계셨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 지금 한 34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0: 있는데 지저스 위드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일 때 뭐 이렇게 라면 한 그릇 먹을 장소가 없고 리허설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데
1: 찬양팀 연습 말씀이시잖아요.
0: 예, 예, 예.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께 아,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니까 연습실이라도 좀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아, 박 전도사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라네. 뜨악 했죠 그때. 그때 이제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하고 멘토한 세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 분 다 똑같이 서로 모르는 분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이제 내 뜻이 아니구나 확신을 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장 사랑하는 멘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고요. 이 개척하는 과정에도 뭐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재정, 또 도움을 줄 만한 일꾼들, 또 들어오는 날짜 이런 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긴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척하는 과정은 저에게 예배였거든요. 예, 예배는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에서 아바드 혹은 샤하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바드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고 샤하는 오체투지입니다. 엎드리라는 뜻인데요. 무릎과 양 팔꿈치와 이마가 땅에 닿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 개척하는 과정이 그냥 예배였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할수록 되는 것이 없었고요. 교회 입주하는 날짜부터 뭐 재정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한 대로 일단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1: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0: 그럼요.
1: 어마어마한 개척의 열매들이 맺혔는데 네. 지금 개척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네.
0: 정확하게 7월 5일 날 작년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1: 2025년.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것은 제가 학부 졸업날이 2월 13일이었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제가 2년간 준비했던 진로를 그냥 한 번에 내려놓았습니다. 예, 제 목적이 그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주님 뜻 이루는 거지 제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당일날 오후에 졸업식을 마치고 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건물을 꾸미기 시작했고요.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기능은 사실 그때부터 하였고요. 예, 그래도 또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등록을 하고 총회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정식적으로 교회를 출범한 것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 굉장합니다.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짧게나마 이 시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니까
0: 네, 맞습니다.
1: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0: 네.
1: 예, 전도사님 이 시대 속에서 과감하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개척의 열매를 경험하고 계신데 개척교회에 그렇다면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 뭐 개척교회의 희망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부로 삼을 수 있는 그 야성에 있다고 봅니다.
1: 와, 네.
0: 예, 일단 그렇잖아요. 이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큰 교회들은 일단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있죠. 근데 개척교회는요. 제가 해보니까 딱 그냥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1: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0: 예, 그리고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 아...
0: 이 뭐 시스템에 의지할 수 없고 뭐 일단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저하고 저 아내하고 저 학생들이 이 계단을 한 5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다 옮긴 거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4층에 교회 한 채를 사람이 지고 올렸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가장 선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개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날것의 야성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언제 해보겠습니까?
1: 바꿔서 말한다면 네. 그런 야성 정말 믿음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개척교회의 희망이다.
0: 그럼요. 시스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야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당연히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온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개척교회가 가진 정말 위대한 희망이고요. 그리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개척교회만의 특별한 유일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교회의 어떤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과 또 목회자

0: 이렇게 이제 전통 있는 교회들에서도 몸을 담아봤지만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분명히 이제 목회자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관찰하고 그런 목회관을 또 꾸려가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 예.
1: 그리고 기동성과 신속성이 굉장히 개척교회의 장점이다.
0: 맞습니다. 그런 역동성이 있습니다.
1: 할렐루야.
2: 아멘입니다.
1: 계속해서 이제 개척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더 그럼 많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저는 분명히 그거는 단언하던데 교회는 많아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고요. 각자 다른 어떤 성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개성이 있는 또 각자 유일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세굴라라고 하거든요. 유니크하고 특별한 목회자들이 생겨서요. 어느 교회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희망입니다. 이 세계의 희망입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전도사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짧게 권면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선 우리 참 제가 이렇게 권면 드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네, 또 요청받았으니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거룩함과 일상 삶 속에 저는 예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따라가죠. 그리고 그 유행이 휩쓸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흐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요 변화돼도 절대 타협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변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죠.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특히 가정과 직장 학교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보내진 선교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드리고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실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1등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1등을 기억하죠. 남들이 다 하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 좀 거부하시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좀 먼저 용서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내미는 친절한 말 한마디 아주 이 사소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대단한 지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적의 삶 속에 배긴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룩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2: 아멘입니다.
1: 자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 텐데요. 짧게 그분들을 위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다 생각하시고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참 목회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예,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안에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섬기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충성된 교회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흘리고 계신 그 눈물의 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의자를 닦으시고 밥을 지으시고 전도지를 돌리는 그 모든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서 분명히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하늘 생명책에 가장 귀하게 기록되고 계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개척교회의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자부심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이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1: 아멘.
2: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우리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전도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집중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0: 전파 선교사님들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짧게 축복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안방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타락하고 혼탁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가정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흘린 헌신의 땀방울이 전파를 타고 흘러가 북한 땅을 적시고 지구촌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힘찬 분위기를 이어서 퀴즈 시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직접 오늘 이 내용을 좀 담아낼 수 있는 퀴즈를 출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그 퀴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출제해 주시죠.
1: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여기서 비는 두 글자를 찾아주시면
0: 두 글자 예.
1: 단어이고요.
0: 두 글자의 그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땡땡 있을 것이다.
0: 아, 이거 개역개정 기준으로 본다 해도 동일하게
1: 예, 맞습니다.
0: 나오겠군요. 예.
1: 땡땡 있을 것이다.
0: 두 글자. 예. 주님께서 우리와 이거 이렇게 있겠다.
1: 예, 그렇죠.
0: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럼요. 약속의 말씀이네요.
1: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주시죠.
1: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땡땡 있을 것이다.
0: 아멘, 아멘.
1: 내가 너희와 저기 있을 것이다 아니겠죠?
0: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따로 있을 것이다도 아니겠고요.
1: 전혀 아닙니다.
0: 예.
1: 예, 따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퀴즈 출제해 주셨고 그 퀴즈 정답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정답자에게 전해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1: 일단 티셔츠 5장이랑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레 안수식을 받습니다.
0: 이틀 뒤에 안수식을 받기 때문에.
1: 예, 좀 의미 있는 선물이라서 부끄럽지만 안수식 기념 타월이 도착을 했어요.
0: 안수식 기념 타월.
1: 예. 그것도 5장.
0: 5장. 네.
1: 예. 그리고 이 호두 작은 과자인데 요것도 네. 안수식 때 또 저희가 나눠 주는 거 특별하잖아요.
0: 예.
1: 제가 전도사라고 불리는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방송에 나갈 때는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예. 네.
1: 그래서 또 이 또 기념품인 호두 전과 각각 5세트씩 준비를 하였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5세트의 선물 들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전도사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곧 목사님이 되시는 우리 박용훈 전도사님. 네. 한국교회의 희망, 특별히 개척교회의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야성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2: 도전하십시오.
0: 할렐루야.
2: 예, 도전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0: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1: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0: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1: 그럼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무기도 주죠. 예, 세상의 군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꾼들에게 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0: 그게 바로 개척교회의 희망이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틀 뒤 정식으로 목사님이 되시는 개척교회의 희망 박용훈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자, 미리 목사 안수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박용훈 현진의 목사님이십니다.
1: 네, 목사님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제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그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죠? 네.
1: 뭔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예. 또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것을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할 테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방송 가족분들께 또 희망 퀴즈 드렸거든요.
1: 네.
0: 그 희망 퀴즈 정답자에게 이제 세트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직 세트 선물. 이제 정말 이제 다시금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인데 그 선물 전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퀴즈가 나갔는데 그 퀴즈 성경 퀴즈였어요. 성경 구절에 빈칸을 채우는 퀴즈인데 집사님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새 번역으로 소개할게요.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땡땡 있을 것이다.
0: 네, 맞습니다. 개역 개정 기준으로도 동일합니다. 네. 정답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렇게 있으리라. 띵동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투게더죠. 투게더. 투게더.
1: 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혼자보다. 네.
0: 아, 맞아요. 오늘도 이야기했었죠. 능력보다 화목이고.
1: 그렇죠.
0: 혼자보다는 이거다.
1: 네.
0: 띵동이다. 자, 목사님 축하합니다.
1: 아.
0: 자, 교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회. 자, 대전, 그, 동구 가양동입니다. 가양동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네, 섬기시는 박용훈 목사님이십니다. 정답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 너무는 오답입니다. 너무. 네, 너무는 오답이고. 아, 오타. 너무 힘이 된다고. 아마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너무 힘든다고. 또 문자를 전해주셨습니다. 아, 뭐 저도 듣는데 너무 막 가슴 뜨거워지더라고요.
1: 아, 근데 정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아, 선물 탐난다고 하시면서 박용훈 전도사님, 아니 아니 박용훈 목사님, 오직 주님만 높이면 칭찬 가득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정답도 남겨주셨네요.
1: 오늘 선물이 티, 수건, 그리고 호두과자.
0: 맞습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호두과자는 정확하게 호두과자 같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이제 드실 수 있는 거.
1: 아유,
0: 3종 세트.
1: 정말 선물이 푸짐하네요.
0: 다섯 분에게. 자, 찬양 함께 좀 나누고 돌아와서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도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정답 공개할게요.

0: 네, 최재도였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정답은 함께입니다.
0: 아, 그렇죠. 함께였습니다. 함께. 혼자보다 함께죠. 혼자보다 함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퀴즈를 드렸는데 이 말씀 우리가 더욱더 가슴 깊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경외 문자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1: 네.
0: 자, 개척교회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정답 함께라고 문자 주신 7243번님도 계시고 자 그리고 0360번님 문자 네. 좀 소개해볼까요?
1: 함께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울립니다. 너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교회의 성령의 바람으로 큰 부흥이 있길 기도합니다.
0: 아 정말 정말 저희가 막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칭찬 가득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은 함께 네, 9581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 온 교회 온 성도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문자 주셨고 오늘 이 방송이 선물과도 같았다고 하시면서 주신 선물 말씀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극동방송 매일매일 큰 힘이 됩니다 라고 3848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7897번님도
1: 네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싶습니다. 답은 함께.
0: 아 네 개척교회 그 야성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8637번님도 문자 주셨고 아멘 아멘 잊지 않겠습니다. 9395번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009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자 오늘 그래도 저희 다섯 세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다섯 분 선정을 했죠. 네, 좀 번호를 공개해 볼까요?
1: 네 먼저 0564번님
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1: 6421번님
0: 축하드립니다.
1: 6133번님
0: 축하드립니다.
1: 5235번님
0: 축하드립니다.
1: 8167번입니다.
0: 네 8167번님까지
1: 축하드립니다.
0: 이렇게 다섯 분께 그, 네, 목사 안수식 세트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1부 시간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전해드렸던 희망 메시지 우리 잘 기억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저희가 두 가지 선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그리고 지체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한 두 가지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크레이브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6월 15일 사랑이들한 묵상 노트.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작은 나는 생각해보면 예민한 편이었던 것 같다. 내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화도 같아서 상처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고 사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혹시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빛과도 같이 비추는 말씀이 있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6편 3절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했다. 그러고 보니 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고 늘 내가 고백하는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한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약속해 주셨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그래서 말이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시선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증명의 삶은 이제 필요가 없고 그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으로 살아갈 뿐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본다.

0: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이번 주 사랑의 뜰 안에 장식해 주십시오.
2: 뜰한 인사말 콘테스트.
1: 네, 이 시간은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뜰 안에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0: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최종 선정된 인사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선물도 챙겨드릴 겁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심사해 주실 특별심사위원 청취자 대표분을 모셨습니다. 짧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방송 청취자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자, 어떻게 본다면 평신도였어요.
0: 네.
1: 평신도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지경을 넓혀서 이제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아유, 네.
1: 아, 사실 이분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좀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뭐 사랑의 뜰 안에도 아주 간혹 나오셨고 이제 극동 방송에 고정 출연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정말 극동 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셔서 오늘은 청취자 대표로 오셨거든요. 자, 누군지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하평 목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최근에 또 이제 전도 관련 콘텐츠를 이제 전국 단위로 극동 방송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께서 간증도 남겨주시고
3: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목소리를 저희가 드문드문 들어본 그런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집사님, 근데 저희가 이 시간에 모시

0: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자, 이 시간에는 애청자만 모시거든요. 애청자분들 중에서 특별심사위원 자격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애청자 검증을 좀 해야 합니다.
1: 아,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0: 질문 좀 주시죠.
1: 네. 목사님, 네.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2: 아, 저에게 극동방송이란 두 가지인데요.
0: 두 가지.
2: 첫 번째는 등불이고.
0: 등불.
2: 네, 두 번째는 은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0: 와.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네.
2: 예. 아, 첫 번째, 등불이었다는 게 제가 이름은 화평이지만 네. 청소년 시절과 20대 초반 시절이 전혀 네. 화평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극동방송.
0: 화평에서 평자를 빼야 되는군요.
2: 그죠. 화였죠.
0: 화였네요.
2: 맞습니다. 그냥 외자 화였는데 이 극동방송이 저한테 등불 같은 역할을 해줘서 네. 제 삶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었는데 빛을 비춰줘서 방향성과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등불 역할을 해줬었죠. 예.
0: 그리고 평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드디어 빛이 비쳤네요.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은인이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5년 정도 네. 거의 매일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이라든지 거의 틀어놔요. 그걸 저희 딸이 보고 그 녀석도 방에서 책상에서 항상 극동방송 틀어놓더라고요. 공부할 때라든지 예, 예. 학교 갔다 와서 예. 참 제가 그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5년 동안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그런 말씀들, 능력들 날마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는 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등불과 은인 네. 감독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좀 애청자 인증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아유,
1: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그래서 와주셨습니다. 계속 거절하지 않고 바로 발걸음 해주셨는데 일단 극동방송 애청자 그리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 인증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극동방송에 이제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이제 오늘 하루 심사하시는 특별심사위원 자격을 갖추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 심사위원분들께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목사님께서 제시어를 알려주시면요. 샵 9330번으로 한 문장 이렇게 인사말 또 보내주시면 목사님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단어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단어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추화평 목사님 과거에는 추화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추화평이 됐습니다. 자 목사님 어떤 제시어 준비하셨을까요?
2: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0: 여름이죠.
2: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제시어는요 바로 여름입니다.
0: 여름. 여름이요?
2: 네.
0: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2: 그렇죠?
0: 네, 여름.
2: 네.
0: 네. 예를 들어 6월 마지막 주였으면 참 좋았겠다 싶긴 한데
2: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2: 네. 네.
0: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유가 있죠.
0: 네. 네.
2: 첫 번째는 이제 날씨가 벌써 더워가지고 전 에어컨을 켰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 여름으로 이 제시를 통해서 이 여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좀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0: 복음으로 가득한 여름이 되면 좋겠다.
2: 그렇죠.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예. 심사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2: 있죠.
0: 이것을 있습니다. 좀 내가 가산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뭐 이런 방향.
2: 네. 제시어가 여름이다 보니까
0: 네.
2: 여름처럼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다든지
0: 네.
2: 아니면 그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만큼의 그런 게 느껴진다면
0: 네.
2: 저는 과감하게 그분을 선정하고 싶습니다.
0: 뜨거워도 되고 차가워도 된다는 거군요. 시원하게 만드는
2: 네.
0: 얼음 냉수와도 같은
2: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약간 난해하네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1: 아 정말 어떤 문장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샵 9330번으로 제시어 여름입니다. 여름 넣으셔가지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가슴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2: 맞습니다.
0: 그런 인사말이면 좋겠고
2: 맞습니다.
0: 혹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할 수 있는
2: 그렇죠.
0: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는
2: 네.
0: 거죠. 자 그래서 뭐 거듭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뭐 극동방송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내용도 극동방송을 좀 세우고 또 극동방송을 향한 어떤 격려의 메시지도 너무 좋겠으나 자 여기에 어떤 목적은 방송가족분들을 좀 축복하고 또 방송가족분들께 축복의 인사

0: 이사를 건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882번님께서 여름엔 화평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거 괜찮습니까?
1: 아, 괜찮아요.
0: 아, 괜찮습니까?
1: 너무 마음에 듭니다.
0: 아,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여름엔 화평 문자 주셨는데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여름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여름 네, 이 두 글자를 활용하셔서 이행시 말고 여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또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을 작성하시는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간결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된 문장?
0: 간결하고 좀 세련된 문장으로 네.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의 제시어 여름입니다.
0: 자 일단은 추하평 목사님께서 세 분을 선정하실 거예요. 네. 세 분 선물 받으실 분 세 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한 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여름으로. 뭐 자유롭게 이제 인사 한 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실 동안 안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를 날 구주삼고 찬양 함께 나눕니다.

0: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인사말 콘테스트, 뜨란 인사말 콘테스트 진행되고 있는데, 집사님, 오늘 아마 인사말 콘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키워드나 이런 거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0: 저 그 안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지체.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오늘 추화평 목사님께서 지금 방문해 주셔서 사실 뭐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이제 거리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 전문가로도 오시고 오늘은 애청자로서 오셨고요.
2: 네.
0: 얼마 전에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증자로 또 오셨고 다음에는 어떻게 오실지.
1: 아니 목사님께서 정말 극동 방송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희 또 방송 가족분들께도 정말 잔잔하고 또 진솔한 은혜를 오늘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0: 같은데 오늘 심사위원으로서 잘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6802번님께서 아, 문자 주셨어요.
1: 추하표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언제 오시나 했는데 아 오늘 방송 듣길 잘했네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축복드립니다.
0: 아 목사님 어떠십니까?
2: 자, 감사합니다.
0: 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분이 네. 이분 외에 네. 수만 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8860번님께서 일찌감치 여름 듣자마자 보내셨어요.
1: 네. 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0: 아 네. 이런 거 괜찮습니까?
2: 너무 좋습니다. 네. 네.
0: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아름다운 십자가 여름입니다. 자 6882번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네. 여름엔 과평 아주 짧고 간결하네요. 인사말로 시작할 때 그것도 이제 박은영 집사님께서 시작하시거든요. 여름엔 화평
1: 잘할 수 있을까요?
0: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네. 세 분 선정해야 되니까요.
2: 알겠습니다.
0: 이 앞에 번호로 네. 이제 그냥 그 휴대전화 마지막 번호로 하면 찾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 앞에 번호로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637번님
1: 네 뜨거운 여름처럼 열정 가득한 날들의 축복이 함께하길
0: 아 뜨거운 여름처럼 열정 가득한 날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거겠죠. 자 0360번님 인사말 도전해 주셨네요.
1: 네 뜨거운 태양의 열기처럼 복음과 사랑이 넘치며 시원한 냉수와 같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랑의 뜰 아닙니다. 어때요? 아주 굿이죠?
0: 이분이야말로 아. 우리 목사님께서 제시하셨던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우셨어요.
2: 맞습니다.
0: 야, 대단하신데.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오. 3183번님이신데 이건 좀 강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단기 성교, 뜨거운 복음 안에서 만나볼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약간 캠페인처럼 와. 이건 저희가 이제 여름 캠페인으로 제작해서 계속 내도 될 만큼 네. 열심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자.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자, 5042번님.
1: 네, 여름 이제 성경학교 준비.
0: 근데 실제 성경학교까지 시간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나눌 인사말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10번님도.
1: 네, 시원한 네. 여름 소나기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에 한없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 이것도 좋네요. 네. 자 그리고 0360번님
1: 네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같이 복음의 열기와 찬양의 뜨거움이 이 여름을 시원케 하는 사랑의 뜰 안입니다.
0: 네, 이 사랑의 뜰 안을 좀 생략하고 이제 이 여름을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자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시원한 말씀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십시오. 6760번님 야 이분은 야 너무 멋진데요. 자, 이분, 야, 사실, 네.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9581번님.
1: 네, 이글이글 태양같이 복음의 찬양으로 이 여름 대전 땅과 열방을 덮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으로 도전해봅니다.
0: 야,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인사말에 센스가 넘쳐서.
2: 네, 너무 쟁쟁합니다.
0: 네. 959번님.
1: 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바다에서 신나게 파도 타며 기쁘게 행복하게 여름나기.
0: 이야, 이것도 막 이제 뭔가 제작하고 싶은 제작 욕구가 생길 정도로 감각적이네요. 자, 782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따사로운 여름 햇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반짝반짝 비추는 한 주 되세요.
0: 자, 그리고 0675번님께서도 약간 이거는 좀 다양한 좀 그 방식을 좀 써주셨는데 살롬 네, 페르시아어로 샬롬이란 전쟁 종식의 의미가 있죠. 살롬 아 뜨거워도 하하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여름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2: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5701번님이시네요.
1: 네, 무덥고 습한 여름 학교 직장에서 방학이나 휴가가 있어 더위를 피하지만 우리 구역은 시원한 교회에서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길 기도합니다.
0: 너무 좋으나 너무 깁니다. 이걸 저희가 다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아. 네, 좀 짧게 보내주셔야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0: 목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 좀 네. 이제 계속 순위가 좀 바뀌고 있을까요?
1: 바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갈수록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네요.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간 좀 목소리에서 진짜 전문 심사위원 같은 느낌. 자, 523번님.
2: 네,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여기는 사랑의 뜨란입니다.
0: 아, 이것도 와, 강렬한데요. 자, 0712번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지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와.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여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름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름을 꼭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심령이 힘들었던 겨울과 같았던 삶이 열정으로 변화되어 뜨거운 여름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95번님 또 문자 주셨고 1857번님.
2: 네, 여름날 밭고랑에서 일하는데 얼음 냉수를 마시는 극동방송이다.
0: 와, 그러니까 밭고랑에서 일하는데 얼음 냉수와 같은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이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요. 무더운 여름 말씀 통독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8637번님. 이분이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세요. 경력직이십니다. 역시 보통이 아니시죠? 자, 그리고 자 이분도 지난번에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신데 0337번님.
2: 네, 세상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가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름을 이깁니다.
0: 역시 경력직은 다릅니다. 네. 8932번님.
2: 네, 뜨겁주 우리 영혼도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받아요. 축복합니다.
0: 자, 이따 이렇게 방송가족분들께서 인사말에 도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세 분이 선정이 좀 됐을까요?
1: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0: 아직까지 좀 곤란한 상황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문자를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또 순위를 선정하시는 동안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찬양이 나가는 동안 아 뭔가 내가 여름으로 좋은 인사말이 떠올랐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정민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양 나누고 와서 그 세 분 선정되신 그 세 개 인사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정민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의 찬양 듣고 왔는데요. 자,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고심에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자, 일단은 고충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어요. 모두가 다 쟁쟁했으나 세 분. 한 분은 막차를 좀 타셨거든요.
1: 그렇죠.
0: 아, 마지막에 들어온 문자 중에서 목사님께서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한 분씩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은영 집사님.
2: 네. 먼저 5223번님.
0: 네. 어떤 문자였을까요?
2: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여기는 사랑의 뜨란입니다.
0: 정말 고수십니다. 고수.
2: 축하합니다.
0: 자, 선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분 더요.
2: 네, 4595번님. 심령이 힘들었던 겨울과 같았던 삶이 열정으로 변화되어 뜨거운 여름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0: 멋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차 타셨던 분이시죠.
2: 네, 2143번님인데요. 네? 올여름 피서지는 극동방송 삿들. 여름보다 뜨겁게 복음의 열정만이 우리 심령을 시원케 하라.
0: 야,
2: 축하합니다. 시원께 할이네요.
0: 네, 다 좋은데 여기서 네. 이제 세 분께 선물을 드릴 거고요. 선물 당첨을 좀 당첨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드릴 텐데 이 중에서 공식 인사말은 한 분이거든요. 자, 이번 한 주를 반짝반짝 빛내줄 그 인사말 우리 함께 하시는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정해 주시죠.
1: 네. 이번 주 인사말의
0: 주인공.
1: 선정 주인공은요.
0: 바로
1: 가장 첫 번째였던
0: 네. 과연
1: 5223번님
0: 축하드립니다.
2: 네,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여기는 사랑의 뜨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1: 일단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송 시간이 바로 사랑의 뜨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다 충족되어 있고 다 채워져 있는 게 느껴져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기대하고 왔고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은혜와 재미를 다 동시에 누리고 합니다.
0: 다음번에는 또 어떤 역할로 초대를 해야 할지 네. 제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목사님이 은사가 많으시군요.
0: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추화평 목사님 모시고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It is very good인데 It is very good에 화평을 누리자. 이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추화평 목사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지체입니다. 지체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의 키워드 지체고요. 또 샵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 선물 든든히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아리따운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 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멘토 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 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이 기쁜 소식을

0: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누가 보아도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자부인 룻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룻이 이삭줍기를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가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삭을 죽고 심지어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좀 많이 땅에 좀 곡식을 떨어뜨려 놓아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놀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곡식을 주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삭을 줍는 룻을 나오미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솜집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굴을 따라가면 아기는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마도 이 나이 먹은 나오미는 하루 종일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이 주워올까? 그거보다도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우라고 떨어뜨려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알게 된 것은 가까운 친족인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누를 자이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 빈곤, 절대 위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 나이 먹은 이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과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않았는가 아마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불쌍한 자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여자 룻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래서 짐을 떠맡든지 또 맡기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할 때 룻이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룻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또 한 가지를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할 때는 그 남자들 일꾼 사이에서 이 곡식을 열심히 주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남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21장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무질서하던 시대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인 룻이 좋은 평판을 가진 여자로 현숙한 여자로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고엘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각

0: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형제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엘의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그건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죠. 평판도 좋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금으로 은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게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 가까운 친척이니까 해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4장에 보면요. 룻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책임지기 싫다. 사실 보아스는 그에 비하면 가깝지 않았어요. 그가 포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이 집의 고엘이 되겠다. 망한 집안에 모든 걸 책임지고 젊은 과부인 룻까지 책임을 지면서 이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고 스스로 죽으셨고 차고 넘치는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었다.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언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힌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자인 젊은 과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신실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연 가운데 필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택함을 받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남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넘치는 것도 없는 한 세상을 사는데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며 은혜를 끼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과 법원의 동성 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도심 항복판에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합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거룩한 영적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과 전통적 성윤리 수호를 촉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이번 모임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순수한 영적 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예장합동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역시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민문화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 1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태아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서대문역과 대한문을 거치는 도심 거리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적 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26 기독학생연합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가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꿈미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8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입시 경쟁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 대표들은 교실 내 따돌림과 폭력 문화를 회개하며 학교마다 복음의 동아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410명이 학교 기도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연계해 중고등학교 학원 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과거의 물량주의적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에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도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1월 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지정해 바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말로만 전하는 사역을 넘어 복음에 맞는 삶이 동반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며

0: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태신자 기도를 거쳐 11월 1일 이후 초청 행사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김정석 감독 회장은 이번 운동이 단순한 교회 성장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영남지역 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경북연합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경북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3일 대구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지역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앙갱신과 복음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연합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분열된 나라의 공의 회복과 무너진 가정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대회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삼승 선교사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으나 최근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별세 수치가 2020년대 들어 12명으로 증가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익만 태국신학연구소 소장은 한국 선교 인력의 84.2%가 방콕 등 중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와 남부 무슬림 지역으로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선교사회 김주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건강한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반자 선교 모색에 힘쓰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성도들을 모시고 말리포 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안내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개나리는 이른 봄 가장 먼저 피고 벚꽃은 그 뒤를 따라 피어납니다. 수국은 초여름이 되어야 꽃을 맺습니다. 기온과 햇빛의 향, 식물의 특성에 따라 꽃이 피는 때가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봄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벚꽃을 보며 왜 개나리보다 늦게 피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국에게 왜 아직도 꽃이 없냐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피어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쉽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늦어진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시간표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뒤에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조금 늦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셋째 월요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붙잡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계시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일입니다. 본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세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 원하시면 기도 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 밝히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입니다.

0: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서 의인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델 선교회 섬기시는 전종렬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와서 만물이 더욱 푸르게 뭐 전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소망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0: 아멘.
1: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0: 아멘.
1: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능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아멘, 문제들이 해결되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0153 번호 쓰시는 경북 영양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주영주 목사님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주영주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온 성도님들도 함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조장로님 최근에 간 경화와 간암 진단 받으시고 이제 진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또 통증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정밀검사 받기 위해서 지금 진료 중이신데, 장로님께서 육체적인 통증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네요. 의료진에게 지혜 주셔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 찾아지게 해달라고도 기도 요청하셨고요. 또 옆에서 간병하시는 최건사님 또 가족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조 장로님 연세가 아직 젊으세요. 60세이신데 이제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영주 목사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돕는 우리 조장로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장로님, 간 경화와 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장로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1: 아멘.
0: 그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소서.
1: 아멘.
0: 아직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치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온전히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으로 사용하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곁에서 간호하는 우리 최 권사님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1: 아멘.
0: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치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장로님을 묶고 있는 더러운 간암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연약한 간의 기능들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조장로님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알려주신 우리 주목사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교회 안에도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최권사님 주의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11시 21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베델 선교회 섬기시는 전정열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개인 사업자인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이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둘이고 그 자녀들이 나름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가장의 소득이 없으니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셨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허송하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하세요. 술도 드시고 담배도 드시면서 무력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셨네요. 남편이 주일이라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걸 먼저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정말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소상한 내용을 적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0: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이 들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 주여.
0: 남편 개인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남편이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
1: 아멘.
0: 낭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1: 아멘.
0: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든 무기력증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남편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아멘.
0: 성령님,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 아멘.
0: 복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아내의 손을 잡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0: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대학생을 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사업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노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힘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들 온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507번입니다. 이번 토요일 어머님 생신 맞이 가족 여행 계획했었는데 아버님께서 걸어다니기 힘드셔서 여행 대신에 각자 음식 준비해서 어머님 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셨네요. 참 화목한 가족이세요.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우리 성도님 예, 축하드리고 그 부모님 축복하며 저희가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9507번님 이번 토요일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생신을 맞은 어머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아버님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멘. 운행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참 화목한 가정 참 그림으로 보듯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네, 4227번입니다.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저희 엄마 친정어머님 권사님이신데 평생 신실한 권사님으로 생활하셨는데 4개월 전에 폐섬유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 받을 걸로 많이 낙심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따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권사님 폐섬유종 진단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4227번 친정 어머니의 폐섬유종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권사님으로 신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셨는데 폐섬유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도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폐섬유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되고 정결케 되어 다시금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4227번 친정어머니에 있는 모든 폐섬유종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모든 폐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모든 폐의 연약함은 강건케 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성령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음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음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일을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권사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이 효녀 따님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네, 어머님을 위한 기도 함께 드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339번입니다. 저는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와서 휴직 중입니다. 증세가 좋아지고 회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물질로 저는 주의 일에 동역하고 싶습니다.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참 귀한 우리 청년이신가요?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주의 일에 동역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귀한 성도님, 저희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0: 사랑하는 하나님, 2339번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1: 주여.
0: 사랑하는 자녀를 들어 쓰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와서 지금 일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선신하고 충성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또 물질로도 풍성함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1: 주여.
0: 이 마음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339번님의 모든 허리에 디스크, 목의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모든 디스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 아멘.
0: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또 물질적인 풍성함을 받아 많은 나눔을 갖고 선한 부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쾌유하십시오. 성도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흠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델 성결교회 섬기시는 전종렬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0558번입니다. 55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친정아버님 파킨슨 진단받고 재활 중이십니다. 옆에서 돌보시는 엄마의 수고와 고통을 알아주셔서 아버지의 치매와 망상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버님 활동이 또 자유로워지도록 다리에 힘도 주시고 말로 소통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서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고, 참 귀한 따님이시죠. 따님이 부모님,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따님의 마음을 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0558번님 사랑하는 친정 아버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재활 중이신데 또 치매 증상 또 망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1: 주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0558번님 그 친정아버지의 모든 파킨슨 병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아멘.
0: 치매와 망상 증상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특별히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소서.
1: 아멘.
0: 특별히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수고와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수고가 복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친정아버지 모든 활동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또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남은 여생을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애청자들 또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그 모든 질병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청취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저희가 또 함께 기도했다고도 전해 드리시고요. 특히 어머님 힘드시지 않도록 함께 많이 곁에 계셔 주셔야 되겠어요. 아버님도 물론이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분 기도 소개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남편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사랑이 저와 자녀들에게로 돌아오도록 또 물질도 지켜주시도록 또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드님 믿음 회복과 신장을 치유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새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베트남 여행 중인데 건강 지켜주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도록 아드님과 또 남편 되시는 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마음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남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남편의 사랑이 아내와 자녀에게 돌아와서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주님.
0: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이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남편을 묶은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더러운 영은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모든 묶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또 그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져
1: 아멘.
0: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옵소서.
1: 아멘.
0: 또 직장에서 새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이 베트남 여행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주의 몸된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고 충성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힘내십시오. 주님의 기도 응답이 머지않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베델 선교회 섬기시는 전종렬 목사님과 또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 익명으로 귀한 성도님 기도 요청하셨네요. 중환자실에 있던 성도에게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저는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는데 영접기도만이라도 하시길 바랐는데 그분이 떠나셨다는 소식 듣고 오늘 발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 하시면서 6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셨을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안타까우신 거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 남은 또 유족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던 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만이라도 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 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성령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1: 아멘.
0: 당당하게 증거하는 아멘. 귀한 자녀로 복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하는 일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증거케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신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그 며칠 사이가 또 힘드셨겠어요. 세상 떠나신 그 분의 또 유족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51번입니다. 성도가 15명 정도 되는 하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또한 저희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지금 사역자로 15명 정도의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부흥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고요. 실제로 이 사역자의 형제 분들 중 믿지 않는 분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생명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형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심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0: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안타까운 형제들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성령

0: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빌려 죽으셨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보게 하시고
1: 아멘.
0: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그 형제들에게 이 구원의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형제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연합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형제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취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예수님을 영접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귀한 청취자들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하늘생명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예, 힘내십시오. 또 형제들이 가장 안타까우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였잖아요. 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423번호 쓰신 성도님, 36살 된 딸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우리 따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가정에 아직 그 장성한 자녀들 결혼의 또 길을 원하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4423 성도님의 기도를 함께 도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십시오. 네.
0: 사랑하는 주님, 36살 된 사랑하는 따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4423번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좋은 배우자,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청취자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따님 축복합니다. 좋은 또 하나님 원하시면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의 복도 곧 받게 되실 겁니다. 7205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가 한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현재는 재활치료 중인데 재활 속도와 회복의 기간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하셨네요. 모든 상황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축복이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저희가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7205번님, 사랑하는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현재 재활치료 중입니다. 우리 주님 급히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무 후유증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7205번님의 사랑하는 아내의 모든 뇌출혈 증상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입고 걷고 뛰며
1: 아멘.
0: 말하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어다.
1: 아멘.
0: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 속히 일어나셔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누리십시오.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소식 알려주셔서 저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도 되겠네요. 저희 자녀들이 4명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은 자녀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우리 9078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자녀가 요즘 같으면 이제 많은 편이잖아요. 정말 다복하신데요. 3명이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건 또 하나의 걱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도로 함께 할 텐데.

0: 인데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는 가정 모두 한 번 더 뜨겁게 자기 자녀들도 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주님.
0: 아멘. 아멘.
1: 9078번님 4명의 자녀 가운데 아직도 3명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3명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녀로 복내려 주옵소서. 애청자들 가운데 청취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란 복을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저희가 믿기로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가 있는 한 이 네 명의 자녀들 곧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여기까지예요.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입니다. 잠시 저희는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 드려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꼭 응답받으시고요. 오늘 오후는 특히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베델 선교교회 전종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1: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0: 아멘.
1: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복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오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후 내내도 행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어떤 사람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돌아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 삶에 살면 살수록 행복 대신 불행이 밀려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선택에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찾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 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할 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화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화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주목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하고 계몽해야 될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지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읽어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나 시간도 내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던지는 이야기 속에 반론을 하기 위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에 가면 제일 큰 통신 회사가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예요. 근데 이 T모바일에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고객센터의 제1의 원칙은 평균 통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끊고 다음 전화를 받아야 효율적인 고객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T모바일에서 이 정책을 뒤집는 정책 발표를 경영진이 해요. 어떤 거냐면 통화 시간이 얼마나 길어도 상관없다. 고객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충분히 해결해 주어라. 이 경영 방식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T모바일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 많은 민원인들을 한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그렇게 하라고 경영 방침을 바꾸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직원 이직률이 이전보다 31% 감소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대요. 두 번째, 고객 이탈률이 역대 최저였고 반대로 고객

만족도는 역사상 압도적 1위를 찍습니다. 무엇보다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한 일이 사라지면서 전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오히려 13% 줄어들면서 경영상 이익을 회사에 가져오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의외의 결과에 놀라지만 저는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T모바일처럼 사람을 먼저,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선택하면서 소위 효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추구한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이 귀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줄곧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내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효율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당장 자녀가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 한 생명의 마지막 혈루병 앓는 여인의 외침 같은 그 거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 효율성이나 결과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0: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나에게 왔을 때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4-2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위대하고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빚으셔서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수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시편 100편 인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론도 A메이저 작품번호 386번 준비했는데요.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 또 그가 직접 리더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론도 A 메이저 작품 번호 386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가니니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라 캄파넬라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오페라 작곡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로시니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오페라가 아닌 로시니의 기악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1번 가운데 G메이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이죠. 리릭 오브 오페라 시카고에 속해 있는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신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G 메이저 1번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트리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1: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0: 네.
1: 그 핵개발을 멈추기 위한 그 조치였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와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려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비난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도와 또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통일 그리고 평화는 더 값지겠죠.
1: 네. 그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기도의 산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 아멘.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는
0: 아멘.
1: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계신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복음 통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와 함께 문자로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2483님은 너무나 예쁜 공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오늘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사냥 잘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와.
1: 지금은 집인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0: 네.
1: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24님 인천 계양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1: 네.
0: 오늘 날도 좋고 한데 깨끗하게 정리 잘하시고 더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천에서도 듣고 계신데 더워서 카페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0: 네.
1: 일산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파주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그 독재 사회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시면서 1113님 참석해 주셨어요.
0: 시흥에서도 오늘 퀴즈도 기대돼요 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얼른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표다. 우리 지역의 기도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OFD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 그 은혜의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는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6월이라서 아마 각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또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참 많을 텐데
1: 네.
0: 여러분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자리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탈북민 목회자분들이나 탈북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초대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뭐 연결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 극동방송 북방사역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하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석균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강중현 씨의 나는 민노라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퀴즈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또 저희 힌트를 들으시면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번과 2번 가운데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또 정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 출신의 아내와
0: 네.
1: 이곳 남한에서 태어난 남편의 대화 가운데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해하고 또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한 뼘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하나 민수 대화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나 했는데 야,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 둘이 아주 알콩달콩하고 너무 좋았어.
1: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빈씨가 참 톱진 것 같아요.
0: 어? 톱지다고? 아, 이거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최고라는 말이지.
1: 아니, 영어로 톱이 아니라 우빈씨가 또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톱지단 말이에요.
0: 아무튼 이 우빈이 칭찬하는 말인 거지 이게?
1: 아니 그럼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도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살기가 괜찮으려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톱지게 잘 해놓고 살더만요.
0: 톱지다라.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우리도 톱지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2: 오늘은 톱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어입니다.
3: 네.
2: 그런데 이 톱지다를 사람한테도 쓰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쓰나 봐요.
3: 그렇죠. 네. 뭔가 근데 이 톱지다라는 어감만 들으면 네. 이 뜻일지 바로 연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네. 근데 영어 톱이랑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3: 날카롭다.
2: 아, 우빈 씨 참 날카롭다다. 이거인가요? 2번.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겉보기보다 알차다. 그쵸. 사람한테도 쓰고, 아까, 네. 집,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였는데, 잘 꾸며놓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톱져요. 이럴 때.
3: 그쵸? 그리고, 네. 5298님은 이렇게 보기 내드리기 전에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2: 네.
3: 아, 이거 같은데 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문맥상 야무지다 같은데 맞나요?
2: 오, 비슷해요. 야무지다. 맞아요.
3: 그죠, 그죠. 네.
2: 사람한테도 쓰고.
3: 뭐 열매도 네. 야무지게 했다. 뭐
2: 그렇습니다.
3: 손도 야무지다.
2: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물건, 사람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3: 네.
2: 자, 톱지다라는 말 어떤 뜻일지 저희 보기 두 개 드렸잖아요.
3: 1번이 날카롭다.
2: 2번이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우리 지연 씨나 저를 볼 때. 아니, 겉에 보이기도 이렇긴 한데.
3: 네.
2: 네. 가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는. 어머! 하고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3: 아, 근데 그것도 뭐 겉만 보는 거잖아요.
2: 네, 그래요. 겉도 그쵸? 이제 말끔하고 속은 더 말끔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자,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3: 네.
2: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딸 가진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네.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사익감을. 그러면 뭔가 애가 막 좀 제비 같고 뭔가 막 날라리 같고 이래도 막상 네. 결혼시켜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3: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3: 아, 근데 요거는 우리 6753님이 저희 셋 딸 아이들을 보면은 참 톱지네요 하신 이런 분에게는 사실 그런 가정이 참 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2: 그렇군요. 자, 1번이 날카롭다고요. 2번이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자, 톱지다라는 북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톱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
2: 네.
3: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시는 톱진 분들에게는 톱진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3: 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정답 참여 문자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이 날이에요, 여러분.
3: 어려운가요?
2: 안 어려운데, 오늘. 아, 김상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워십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아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단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 자매님의 은혜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한 편차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아직 못 보내

0: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톱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날카롭다. 2번이 겉보기보다 알차다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톱진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당첨을 기대해도 될까요? 보금종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야. 우리 며느리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아주 톱쳐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새싹이세요 이분.
1: 네.
0: 와. 그쵸. 이 며느리나 사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가 겪어보니까 어우 진국이다 이럴 때
1: 네.
0: 톱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마커스 워십입니다. 찬양하세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1: 오늘의 톱치다의 뜻은 네. 겉보기보다 알차다. 2번이 정답입니다.
0: 제가 김상균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0691님이 네. 또 하나 배웁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이라고도 잘 보내주셨고요. 네.
0: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북한의 한국의 문화들이 잘 또 전파돼서 네. 또 복음도 잘 전파돼서 복음 통일의 씨앗들이 널리 널리 심겨지길 기도한다고 7764님도 정답과 함께 이렇게 기도 한 줄 남겨주셨어요.
1: 그리고 톡지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0: 톡.
1: 톡 쏟아 할 때 톡이 아니고
0: 톱질하다 할 때 톱이에요. 톱.
1: 톱지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오후 출근하다가 보냅니다. 날씨가 이렇게 톱지게 덥네요. 정답 겉보기와 다르게 알차다. 8862님. 아, 이렇게 응용을 바로바로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자, 오늘도 북한어 많이 배우네요 하시면서 0308님도 문자 주셨고 보기가 없으면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2번인 것 같아요. PD님도 톱지고 우리들의 믿음도 톱지고 모두 모두 톱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니 겉으로도 근데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그리고
1: 뽀송뽀송 빨리 개는 중에 우리 두 분의 목소리와 함께 퀴즈 보내봅니다. 3239님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OEPD 함께 해주셨고요.
0: 네.
1: 참 톱진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네 명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요.
0: 네.
1: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톱지게 살아라 축복도 해주고요. 새싹 회원이신데 아 이분 이런 분께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0: 네.
1: 1709님께 먼저 선물 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김포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북한어 많이 배워가요. 0308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친정과 시댁 다 대전이랑 오전에 짬내서 뵙고 얼굴 도장 찍고 용인 올라가는 중에 사팔사비님 출석 체크해 네. 주셨고
1: 오전에 육아하고 오후에 출근하신다고요.
0: 아이고.
1: 지친 마음과 몸에 항상 재밌는 퀴즈를 들으니까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이분도 아까 새싹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3208님도 제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0: 네.
1: 오늘 이렇게 또 톱진 선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2253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꽤 실속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봅니다.
0: 네.
1: 6925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가고 싶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 심란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톱진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게
1: 아멘.
0: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아멘. 그런 집 예비 두셨을 거예요.
1: 아멘.
0: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자, 우리 4489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있습니다. 아셨죠?
1: 네.
0: 자, 그리고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 네.
0: 우리도 전남동부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새로운 우리 동역자를 찾으러 잠시 자리 비워서 출장 다녀올 테니까 지현 씨 혼자 여러분 찾아뵈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생방송 OEP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북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 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해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성껏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단의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의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라.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운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다가 향 전체와 함께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고운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본질은 잘 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삶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냐고요? 예, 조금 전 제가 이 생방송 오기 전에 예, 지역의 한 곳에서 이제 성경 말씀 읽는 세미나가 하나 열렸는데 저희 뭐 2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말통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말통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조상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죠.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은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꼭 알고 그 신앙 그대로 걸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일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얻을까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갈까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돼 있죠. 자, 이 전한 오프닝에 동의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크길 원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에 우물정 9330번으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숫자 1만 보내주셔도 추첨 통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 바쁘실 것 같아서 네, 아멘이라는 글자 쓰기도 조금은 버거운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서 숫자 1만 보내주셔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2시 9분 지나고 있는 여기는 네, 2시의 기쁨 두 끼. 저는 최성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성경 읽다가 왔어요. 네, 청주에 있는 나무숲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말통축제라고 하는 그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 그 집회 다녀왔는데, 그 조상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성경 또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거 잘하면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무언가 해결되는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잘 살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딱 요 얘기를 오늘 오프닝에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0428번님이 오프닝부터 절 울리시네요. 아유, 그동안 주님께 원하기만 하고 안 해주심에 원망만 하고 바보같이 살았네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 이루어진 것임을 반성하며 기도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래요. 이 방송을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요. 예, 저에게 이 오프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한 데도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책도 선물로 좀 드릴까 해요. 조상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협찬으로 여러분들 드리려고 몇 권 가져왔는데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누구나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좀 도움 팁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로마서 3500독, 바울서신 2500독, 신약 1500독, 구약 500독 하신 목사님이세요. 자, 그분이 어떤 얘기 전해줄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그분의 얘기,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선물 준비된 듯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된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주는 사례들도 있지만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 아시죠? 네, 뭐 제일 대표적인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무너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했지만 인생은 오랫동안 꼬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한나 아시죠? 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조롱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한 명만 더 예를 들까요? 예레미야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혔고요.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종이었죠. 자, 그 다음 얘기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주셔야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세 분 선정해서 말씀드린 도전 성경 천독 요 책을 조상현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1009. 이 시간에 종종 방송을 듣는데 늘 은혜로운 찬양과 에너지 넘치는 진행 덕분에 덩달아 힘이 난다고 그런 오후 보내고 계신다고 자 1009번 보내주셨는데 이분하고요. 1번이라고만 보내주신 3126번도 있습니다. 3126번도 있고요. 한 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 한 분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도 이 나왔던 인물들처럼 주님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한나처럼 요셉처럼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성경 잘 읽는데 도움되실 만한 책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또 나눠주시는 날입니다. 누구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전화로 만나보고요. 자,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참회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참회 한 박스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1: 아, 엄마가 이제 그 담담 활동을 받으셔가지고,
0: 네.
1: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모님이 믿으시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영접기도 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친정은 대전인데, 그 친정 엄마는 거기서 이제 고모네 교회로, 천하 성결교회로 다녔고, 저는 이제 여기로 다니게 된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0: 네.
1: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엄마 때문에 당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어떻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2: 재작년 6월경인데요. 저희 남편이 그냥 갑자기 교회에 나갈까? 그러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는 그래 저도 그냥 그때 대답이 그냥 그래 좋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저희

0: 그 집 근처 그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1: 예.
0: 항상 보면서 다녔던 교회. 한 5년 됐을 때 그 교회 먼저 가서 그냥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1: 오. 아, 그 무덤에서 산소. 보였던
0: 네,
1: 교회.
0: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년을 그 교회를 봤어요.
1: 아, 이것도 신기하네요.
0: 그리고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 네. 그 우리 남편의 제일 큰 누나,
1: 네.
0: 절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세요.
1: 네네네. 네, 네.
0: 그 형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이런 기도가 있죠. 그렇죠.
0: 네.
1: 이 보이지 맞아요. 않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0: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예수님한테 오면은요 다 해결되고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실 겁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2: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삶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조금 전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저희 집은 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그 시작이에요. 저 혼자 믿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자 주시고 또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참회를 한 박스씩 보내드릴까 합니다. 샵 933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 0496번님도 청주 명성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저희 가정은 아빠가 저의 5학년 때 교회로 나가시고 1년 다니시고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교회로 나오시고 현재 가정이 6남매인데 다 지금까지 남편도 결혼하고 15년 만에 교회를 나왔고요. 지금은 온 가정이 다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셨대요. 야 멋지네요. 그렇죠? 네, 이런 스토리들. 자 6728번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대 교인이신데 손자녀까지 5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또 물려주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그럼요. 그 어떤 유산보다 멋진 게 그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얘기를 지금 전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드리기로 한 책 한 분 더 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그분은 4882번 성경일동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역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882번입니다.

0: 네, 잠든 군인들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그 찬양이죠. 실로암 듣고 왔습니다. 김인식 목사님의 음성이었고요. 2시 32분 지나고 있고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대전에서는 93.3 그리고 이 충북권에서는 104.7로 듣고 계실 거고요. 얼마 전부터는 충주 쪽도 방송이 돼서 그쪽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 혹시 충주에서 음성에서 혹은 제천에서 그 근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지금 문자로 연락을 주시죠. 여기가 바로 충주입니다. 이렇게 자,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뭐 93.3 이 방송이야 오래됐죠. 그렇죠. 1989년 정도부터니까 꽤 오래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계셨는데 청주가 올해 3월 31일 날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충주가 지금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은혜의 방송을 이제는 충북권에서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신 곳이 혹시 그 지역이라면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아, 그런 분들, 그렇죠. 그냥 보내드리지 않죠. 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의 일대 월요일마다 찾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1: 청주 중부명성교회 섬기고 있는 김이화 권사입니다.
0: 청주 중부명성교회 닥신철 목사님.
1: 네네네네.
0: 아, 너무 좋으시죠.
1: 네, 너무 좋으시죠.
0: 그렇죠. 아, 그분의
1: 네, 항상 그. 너무 좋으시고, 네.
0: 그렇죠. 자,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얘기 나온 김에.
1: 네? 아, 네. 저기 목사님은 항상 저희들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 다 모이셔가지고 다 악수하시고 인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0: 왜 그분의 때마다. 그 웃는 인상만 봐도 기분이 네.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야, 그 교회에서 양육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죠.
0: 아니 이게 행복한 게 목소리에서 딱 느껴져요.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또 이 청주 중부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잖아요.
1: 네네네 맞아요.
0: 네 저희 그 방송사에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 헌금도 여전도에서 크게 해주셨고
1: 아, 네네네네
0: 네, 교회에서도 헌금해주시고
1: 네네
0: 아 덕분에 이 복음방송이 쉬지 않고 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네. 권사님은 또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나요?
1: 아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동네에서 언니들이 가면 따라갔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워낙 그 교회 나가는 거에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빠가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0: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나가신
1: 네,
0: 거예요?
1: 네네네. 갑자기 네. 5학년 제가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고 맨날 따라다닌 거예요. 어린 마음에.
0: 네.
1: 그러시다가 1년을 딱 믿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저희 엄마는 이제 안 믿고 계셨는데
0: 네.
1: 그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엄마가.
0: 오.
1: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0: 아 교회에서 와주셔서 교회장을 해줘서 네, 그 감사로.
1: 네, 네.

0: 아예 그 불교식으로 안 하고 원래 불교신데
1: 예.
0: 그 시댁식 엄마의 시댁식들은 다 불교인데 엄마가 그냥 우기셔가지고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1: 야.
0: 장례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엄마도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뭐 저희가 육남매인데 다 예.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불교였어요.
1: 예.
0: 근데 제가 15년 만에 이제 교회, 애기 아빠가 교회를 나오고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식구들도 제가 이제 하면서 제사 다 없애고요.
1: 예.
0: 제사 다 안 지내요. 저희 애기 아빠랑 같이 해서 제사 다 없애버렸고.
1: 네.
0: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저희 작은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하늘나라로 9년 전에.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남편을 먼저 앉혀놓고, 교회 앉혀놓고, 다 연단을 시켜놓고 아들을 데려갔다는 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고,
1: 네.
0: 저희 아이들과 저만 교회를 다녔다면,
1: 예.
0: 이 남편이 진짜 잘하더라고 하고 했을 건데,
1: 네.
0: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다 예비하셨구나. 예비를 다 하시고, 아, 남편을 먼저 이제 교회에다 앉혀놓으시고, 다 그 열심히 진짜 일하게끔 만들어 놓고, 저희 아들을 데려갔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명성께서도 앞에서 새신자부 할, 저기, 하면서 남편이 산부까지 다 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 야,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저희는 그래서 더, 그, 저기, 저희 아예 작은 아이 때문에.
1: 네.
0: 제가 이제 제사까지 다 없애버렸고.
1: 야.
0: 어머님이 저희를 가방이시다가 저를 안 가신다고 딱 발표를 하셨어요.
1: 네.
0: 내가 이제는 큰아들, 큰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니 내가 이제 저를 안 가겠다 딱 하시더라고요.
1: 시어머니가.
0: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올해 6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날도 강릉이 시댁인데 제가 가면서 이제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어머니 네.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드리고
1: 예.
0: 장제 저기 그 강릉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희가 다 기도를 해가지고 다 끝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장례까지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 그냥 순조롭게 하나님이 다 순조롭게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1: 참 이게
0: 네네
1: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왔던 그 복음이
0: 네네네
1: 지금 한 명을 바꾼 게 아니라 지금
0: 네네.
1: 몇 명을 맞아요. 바꾼 거예요.
0: 네네네.
1: 지금 뭐
0: 맞아요.
1: 육남에 다 바꾸시고 그 네. 가정 다 바꾸시고
0: 네, 그다음 형부들까지 다 교회 나오시고
1: 네 그리고 지금 권사님의 네네. 그 시대까지 안 믿는 집을 또 다 바꾸시고
0: 네네
1: 야.
0: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1: 저희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이 코너 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왜냐면 이 신앙의 일대를 찾다 보면.
0: 네네.
1: 그 가족의 그 신앙의 스토리가 쫙 나와요.
0: 아.
1: 그리고 그걸 돌이키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죠, 맞아요.
1: 그쵸.
0: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1: 네.
0: 뭐 이제 먼저 기도를 해보자. 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니까 아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1: 그럼요
0: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하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하죠. 제가 남편한테도
1: 아이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0: 네네 시작하신 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반대하시던 분이
1: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한테
0: 네네네.
1: 그 복음이 네네. 들어가니까
0: 네네네
1: 마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0: 네네네
1: 그렇게 복음을 바꾸시고
0: 네.
1: 그 아빠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아빠의
0: 네,
1: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0: 네네
1: 그 시댁을 다 강단 있게 얘기하시고
0: 네네
1: 그리고 또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살아온 지금 권사님은 그 시댁의 그 모든 제사들을 다 끊으시고
0: 네네
1: 그 시댁을 다 전도하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0: 네네.
1: 하셨다라고
0: 이제,
1: 하는
0: 이제 네. 시족 식구들 그 형제자매들은 이제 제가 이제 기도로서 해가지고 전도를 네. 해야 되는 상태예요.
1: 예.
0: 그러니까 교회는 다 안 다니고 있는데
1: 네.
0: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는 가정가정을 다 반대를 안 하고 다 하더라고 따라 해주더라고요.
1: 그럼요.
0: 너무 감사했죠 그게.
1: 그게 반은 넘어온 거거든요.
0: 반대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번에.
1: 야,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0: 그런 것
1: 이...
0: 같아요. 어떻게 제가 예. 사실은 이렇게 문자를 못 드리는데
1: 예.
0: 갑자기 문자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1: 아, 어쩐지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네. 문자를 보는데 이게 문자가 언제 급하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0: 네네. 제가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0: 이어폰 끼고 막 하다가 갑자기 탁 제가 늦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1: 그럼요. 문자를 이렇게 많이들 보내시니까.
0: 네네네.
1: 근데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획일 거고요.
0: 네, 맞아요.
1: 권사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는 지금 이 방송을 누가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누군가는 권사님과 비슷한 환경에 그렇죠. 그 환경에서 지금 네네,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너무 그 자식 보낸 거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말고 네. 먼저 하늘나라 유학 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그런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저희도 뭐 그 아픔은 있는데 진짜 옆에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게 엄청 큰 복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 보냈다는 그거에 대한 것도 네. 그것도 이겨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다 예비하신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1: 그럼요.
0: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환경에 뭐 아이를 잃으셨던가든가 뭔가 문제 있어서 계속 그 마음에 병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제 사연 듣고 교회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 아,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저도 이렇게 권사님이 연결될지 몰랐는데.
0: 그러니까요. 네,
1: 저도 이렇게 가슴 울리게 하시니 듣는 분들은.
0: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 아멘이에요. 정말 저희는 저희가
1: 아멘.
0: 좀.
1: 아멘, 아멘.
0: 네, 네.
1: 참 귀한 날은 감사하고.
0: 네, 네.
1: 제가 참외를 한 박스 보내드릴 거예요.
0: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일이거든요. 참외거든요.
1: 저도 똑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 참외. 근데 이게 또 사 먹으려고 하면 좀 비싸요.
0: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그 네네. 성주에 계신 한 농부께서 이분은 아.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1: 본인 소개 밝히지 감사하네요. 말고 매년 아.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 계신데 맛있게 아. 드시고 네네네. 힘내서 복음 더 잘 전해 주십시오.
0: 네, 네.
1: 네, 끝나고 제가 주소 네네.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항상 애청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청주의 중부 명성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셨나요? 네, 그런 스토리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자,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2시의 기쁨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한 분 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네, 부천 복된 교회 섬기고 있는 조명순 권사입니다. 네.
0: 조권사님, 부천에서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아, 네네.
0: 아, 혹시 애플리케이션으로?
1: 지금
0: 핸드폰으로?
1: 뭐지? 모바일로요.
0: 모바일로.
1: 네. 네네.
0: 그것도 음질이 좋죠.
1: 네.
0: 네,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새로 이제 런칭하고 나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 고음질의 이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셨어요?
1: 네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안동에 서부교회 초대교인인데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초가집을 기도처로 제공했다 그러더라고요.
0: 오.
1: 네네.
0: 안동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1: 서부교회요.
0: 서부교회. 안동 서부교회. 그러니까 네네. 안동 서부교회 시작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 네네. 네.
0: 이야, 이것도
1: 지금
0: 또.
1: 서부교회가 100주년 거의 된 것 같은데.
0: 이야, 권사님 집안의 자랑이겠네요, 그렇죠?
1: 아, 예, 예, 예.
0: 그러면 지금까지 손자녀까지 해서 5대?
1: 네네. 저희 애가 결혼했으니까, 예, 예.
0: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1: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아마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예.
0: 아, 안동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인도로
1: 네네,
0: 복음을
1: 예.
0: 접하게 되고.
1: 예, 예.
0: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니 우리 집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죠?
1: 네, 네, 네.
0: 이야. 그 신앙의 스토리가 이 5대째 내려오고 있는 그 가정들이 다 알고 있나요, 가족들이?
1: 네, 네, 예.
0: 야, 정말 뜻깊겠네요, 그렇죠?
1: 예.
0: 네, 그걸 뭐 생각하면 뭐 5대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50대 그 이상도
1: 네네.
0: 이 신앙이 멋지게 흘러갈 것 같은데.
1: 예, 예. 네. 다른 어떤 뭐 유산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게 저희는 예, 제일 기쁨이고, 예.
0: 맞아요.
1: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0: 그 얘기 잘 해주셨어요.
1: 아.
0: 왜냐하면 지금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 위해서 뭘 물려줄까, 내가 뭘 네, 줄까 네. 하는 마음에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명예도 그렇고, 뭐 좋은 집도 그렇고 많을 텐데.
1: 네, 네.
0: 그것보다 신앙이 중요한 게 맞죠?
1: 네, 네.
0: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네. 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1: 예, 예. 네. 저희 또 사돈을 또 목사님 사돈을 봐서 더 좋아요. 예, 예.
0: 아. 사돈은 또 목회자 집안이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권사님도 어느 정도 인생 사셨지만 인생을 좀 살아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게 이 믿음이에요. 신앙. 그렇죠?
1: 네, 네, 예.
0: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그럼 한 말씀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 네네.
0: 나눈 얘기처럼
1: 예.
0: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그 얘기 한 말씀만 네네. 해주실까요?
1: 혹시 믿지 않는 청취자가 있다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해 듣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맞아요.
1: 네.
0: 가까운 교회.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네. 많은 게 교회래요.
1: 네. 네.
0: 여러분들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1: 네.
0: 그 교회 꼭 가시면 그분들의 삶이 180도 바뀌겠죠?
1: 네. 네.
0: 네. 그런 삶을 살아내오신 권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권사님 네. 부천에도 저희가 참외를 좀 한 박스 좀 보내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참외 좋아하세요?
1: 네, 네, 좋아요. 예,
0: 맛있게 드시고,
1: 네.
0: 그 맛있게 드시면서 또 주변에 전도할 분들이 있으면 꼭 전도해 주시고.
1: 네, 네, 예. 네.
0: 알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아, 저희보다 그래도 인생을 좀 더 살아낸 권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하시는 얘기. 세상에 그 어떤 것부터 소중한 게 이 신앙이랍니다. 그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켜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러시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채우시고 또다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이전보다 더 크게 멋지게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자, 오늘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선물 좀 드리기로 했잖아요. 아, 선물 일단은 도서 받으실 분들은 세 분 알려드렸죠. 자, 세 분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4882번, 3126번, 그리고 1009번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는 전화 연결되신 두 분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한 두 분 정도 더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이분들은 문자로 갈 겁니다. 문자로 안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 이야기 듣고 있어요. 용기 내서 연락 주시면 성주에서 이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 참회를 한 박스씩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미워십의 음성으로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 내용처럼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 때문에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황보다 나를 바꾸셔서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2시의 기쁨 두끼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부부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예배 시간 찬양에 교회 봉사에 푹 빠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교회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우리 극동방송 사역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요즘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도 미리 나온 주보만 봐도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레신대요. 어떤 말씀일지 이번 주는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예? 어제는 어떤 주일 되셨어요? 저랑 같이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자, 기분 좋은 월요일 맞고 계십니까?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부끄럽게 저, 막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이제 내 마음,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복인데요, 진짜. 6002번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6679번님. 이야, 이분은 5년 방학하고 나서 계약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1월에 저하고 통화된 분인데, 경남 김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새끼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크,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다려짐인데 축하드립니다. 6679번님. 우리 5189번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방학도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찬양대 사역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1102번님. 이야, 월요일인데 벌써 기다려져요? 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해.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와. 반성합니다. 35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요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더욱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1605번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 진짜. 15년 방학 끝낸 그때 딸이 있으셨죠? 우리 1605번님은? 지난 토요일 새끼라에서 보내주신 계약 축하 꽃바구니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기에 감사 인사차 문자를 남기신다고 우리 친구 전도 요청했던 3618번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엔 친구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소식 전해보고자 얘기 나눴어요. 방송 나오기 어렵다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회 주신 총연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고. 우리 3618번님. 잠깐만, 우리 작년 6월에 우리 6월에 통화가 됐는데 꽃바구니를 지금 받으신 건가? 네?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3618번님. 남동구 인천에서 2320번님. 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짓누르네요. 4918번님. 그럼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전

능자셔가지고 1대1로 그걸 다 하시잖아요. 응? 1대1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4918번님 1대1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88번님 인천에서 강현자 어머님과 병원 진료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희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강현자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어머님 꼭 나중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꼭 믿으셔야 돼요. 와, 저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제주 한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수요일 밤 주일날 뜨거운 예배 손들고 아멘 춤추고 아멘 하다 보니까 좀 창피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2365번님 대단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시죠.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3618번님.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계약했다고 문자 드려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방송했었죠. 우리 최선경님. 두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새 가족 그 수료도 마쳤다고.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날 통화했었죠. 아, 우리 최선경님. 꽃바구니도 잘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박진영님이었군요. 우리 같이 셋이 막 통화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이 어플, 극동방송 어플, 이 핸드폰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라디오처럼 어디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볼 거라고. 2191번님. 그렇군요. 아, 꼭 승리하시고 작전을 잘 짜시고요. 주말에 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방학생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아서 주일 예배 참석 권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방학생인 걸 알았군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우리 2191번님 한영원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3279번님 꽃바구니 잘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44번님 고맙습니다. 0708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오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5년이라고 새끼라 PD님과 통화도 했었다네요. 오늘 택배 배송 중에 두 명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통화한 분. 큰오빠 방학 5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름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큰오빠가 누구실지 방학 5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저하고 통화가 됐든지 이 방송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갔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지난달에 갔는데 아직 내가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드디어 제가 교회 갔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네, 저 드디어 교회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우리 동생분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네요. 친언니인 것 같아요. 친언니 전도하고 싶다고 언니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저에게 지금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이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0: 해놨습니다. 4570 언니 이름이 권민경. 자, 언니에게 전화해봅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
2: 여보세요?
0: 네, 권민경님 되시죠?
2: 네.
0: 제가 극동방송이 김인스피드라고 하는데요.
2: 네네.
0: 동생 권전경님이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2: 네.
0: 그래요. 언니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 중에.
2: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2: 네.
0: 동생이 언니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2: 잘 모르겠네요.
0: 틴트는 극동방송입니다.
2: 네.
0: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극동방송 아세요?
2: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떤 방송이에요?
2: 기독교 방송
0: 그렇죠?
2: 아닌가요?
0: 네. 그러면 사연 내용이 뭐였을까요?
2: 잘 모르겠는데.
0: 모르겠어요?
2: 네.
0: 지금 교회 현재 다니세요? 언니?
2: 아니요, 안 다니.
0: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네. 무슨 사연일 것 같아요?
2: 교회 다녔으면 하는 사연.
0: 그럼요, 그럼요. 교회 다시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하는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2: 10년이 좀 됐네요.
0: 10년 좀 넘었어요?
2: 네.
0: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2: 여기는 양산입니다.
0: 양산.
2: 네.
0: 경남 양산.
2: 네.
0: 맞죠?
2: 네.
0: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양산에서 다니셨나요? 아니면
2: 아니요?
0: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2: 네.
0: 1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2: 울산에.
0: 울산에. 그렇구나. 네. 자, 우리 보니까 동생 권전경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언니가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2: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언니가.
2: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더치 네.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네.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드릴까요? 네. 어떤 거?
2: 네. 네?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0: 다시 한번?
2: 네.
0: 천천히 한 것 같은데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2: 견과.
0: 캡슐 세제. 아, 오케이 오케이. 견과. 예. 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2: 그냥 받아도 되나요?
0: 그냥 예, 그냥 받아도 되는데. 살짝 협조해 네.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우리 동생이 얘기해 줄 거예요. 동생. 자, 동생 나오십시오.
3: 네. 네. 언니 정경인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언니랑 뛰어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
2: 네.
3: 그래서 다시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2: 네.
3: 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
2: 네.
3: 그래서 언니랑 구은이랑 나진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꼭 네. 왜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2: 고마워.
3: 사랑해.
2: 고마워.
0: 자, 우리 권민경님.
2: 네.
0: 동생이 이렇게 참 울먹이면서 진심으로 네. 언니에게 얘기를 하네요.
2: 네,
0: 예전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셨군요, 언니가.
2: 네.
0: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네,
0: 꼭
2: 감사합니다.
0: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네. 저 따라서,

0: 네.
1: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자, 우리 권민경님. 네. 아까 우리 동생이 잠깐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까 찬양 나갈 때 우리 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0: 네.
1: 제가 올해 2월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2: 아. 그분은 시아버님이세요.
1: 예?
2: 그분은 시아버님, 저희 시아버님.
1: 아, 시아버님이시군요. 시아버님.
2: 네. 네.
1: 시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네. 2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0: 네.
1: 그 뒤로 한 두 달 뒤엔가 하늘나라 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우리
2: 네.
1: 정경님?
2: 언니는 잘 몰라요.
1: 잘 네. 몰라요?
2: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천국 가셨을 거고 천국에서 흐뭇하게 이제 우리 권정경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친정아버님이세요.
1: 친정아버님 살아계세요?
2: 아니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1: 아,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 네, 우리 어렸을 때 간간이 이제 저희가 부산의 부민교회라고 있거든요.
1: 네네.
2: 네, 이제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박현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1: 네.
2: 그 교회에 어렸을 때 언니랑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이제 그때 아버님 거기서 세례받고
1: 네.
2: 아버님도 경찰직이셨는데
1: 네.
2: 중간에 쉬시다가
1: 네.
2: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다행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같이
1: 네.
2: 영접기도 받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렇게
1: 그러셨구나. 예.
2: 예. 받은 예배, 저희 교회에서 받은 예배 드리고.
1: 예, 예. 예,
2: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1: 예. 예. 그렇군요. 우리 권민경님.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권민경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네. 꼭 돌아오셔서, 양산에 혹시 좀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게 할까요?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언니는 견과를 고르셨는데, 동생분은 혹시, 동생분은?
2: 전 언니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교회는 가실 거고, 교회는 네. 가실 거고, 또 동생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저는 소곱창
1: 알겠습니다.
2: 아버님 좋아하셨던 거.
1: 아 네. 그때 네.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때 소곱창 한번 보냈는데 네. 그렇죠?
2: 맞아요.
1: 부산에
2: 맞아요.
1: 계셨던 아버님.
2: 예, 예, 맞아요.
1: 권정경님께도 소곱창. 지금 권정경님은 어디 계시나요?
2: 저 부산에 있어요.
1: 아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군요.
2: 네. 네.
1: 언니는 양산에 계시고.
2: 네.
1: 자 우리 권민경님.
0: 네.
1: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이번 주에 양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네. 가서 예배 시작하시고
0: 네.
1: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기억하고 네.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혹시 집안에서 지금 거의 동생 빼고 혼자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남편이나 혹시 친정 다른 쪽에?
2: 친정 엄마 분이
1: 네.
2: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0: 시작하셔서 지금 세례 지난달에 받으시고.
1: 예, 예.
2: 네.
0: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1: 친정 엄마가?
0: 맞죠, 언니?
2: 네.
1: 그러니까 또 언니도 진짜 다니길 또 엄마가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우리 권민경 님이 혹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혹시? 권민경 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요즘이라도.
0: 언니 계속 그 찬양 좋아해요.
1: 예?
2: 이하루도.
1: 이하루도?
2: 네.
1: 이하루도.
2: 네.
1: 오늘 이하루도.
2: 네.
1: 이거 맞죠?
2: 오. 주어진 하루.
1: 맞아요, 맞아요.
2: 감사합니다.
1: 권민경 님, 어떻게 네.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2: 그냥 가사가 좋아요.
1: 가사가 좋아서?
2: 네.
1: 오늘 이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2: 겸손하게 하소서.
1: 겸손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2: 하소서.
1: 친절하게 하소서.
2: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1: 예수님 다시 믿게 하소서. 교회 가게 하소서. 그것도 꼭 같이 고백해 주세요.
2: 네.
1: 네.
2: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예.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시는 걸로 약속했죠? 예?
2: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는 걸로. 알겠죠?
2: 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언니, 네, 언니야 고마워.

오늘 이 하루도 네, 달권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563번님께서 드디어 계약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랑 전화 통화한 분인데 드디어 계약.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셨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계약 뒤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파 나루역 회사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어요 하고 7358번님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예요. 제 친한 언니의 동생 뇌졸중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 중인데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5703번님 그렇군요. 아, 참 병원에서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서천에서 8845, 인천 송도에서 8357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듣다가 어플도 있을까봐 깔고 퇴근하고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885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 아들만 영화부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남편도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 권진탁 사랑해. 우리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주 또 금요일에 또 우리 진탁님 생일이셨군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 주셨는데 꼭 예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기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같이 전화 연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지금 혹시 전화 통화가 아까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 되는데 자 계약한 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랑 통화가 됐건 안 됐건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우리 0708번님도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8860번님 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들 전화번호도 남겨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통화가 되는지 또 아들 이름도 좀 거기다 써주시고 통화가 되면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방송에 꼭 제가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532번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방학 끝에 극동방송 통해 집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 울산에서. 그렇죠. 우리 8532번님, 극동방송 듣다가 스스로 계약한 분이시죠. 스스로 기적을 우리 하나님과 만들어낸 분. 어제 남편 안수 집사로 피택 받았어요.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동생이 오랫동안 방학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계약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네요. 5765번님의 동생분 축하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0: 신승희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더니 고속도로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차했다고 지금 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전화해봅니다. 어떻게 정차를 고속도로에서 잘하셨네요. 휴게소를 들리셨는지.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예.
0: 자, 지금 어떻게 정차를 하셨어요?
1: 네.
0: 어디서요? 휴게소에서?
1: 아,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요.
0: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옆에 정차를 했습니까?
1: 예.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지금?
1: 지금 인천인데요.
0: 인천 어디에요?
1: 여기 오류동, 서구 오류동이요.
0: 서구 오류동?
1: 네.
0: 네네. 그때 저랑 이제 4월 초에 통화가 됐는데.
1: 네.
0: 바로 교회 갔어요?
1: 그렇죠. 바로 갔죠.
0: 바로 갔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요?
1: 예.
0: 오, 그랬구나. 그때 짧은 방학이었는데,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가셨구나.
1: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0: 네. 네. 주말에 주일에 일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못 갔었죠.
1: 그렇죠. 네.
0: 근데 그 어떻게 일을 잘 조정하셨나봐요.
1: 아, 담임 목사님 배려심에.
0: 예.
1: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일이 있어서.
0: 예.
1: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가고.
0: 예.
1: 그 다음 날 씻고 애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0: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1: 네.
0: 뭐 일하는 거가 목사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면
0: 예.
1: 잠잘곳이 집에 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아~
1: 일어나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배려심에 이렇게 그래서
0: 교회에서 주무시게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해주셨다고요?
1: 네, 해주실.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리시고.
0: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자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면 계속 지금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야, 그렇구나. 너무 잘 됐네요. 응?
1: 네.
0: 지금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그때?
1: 네, 그때 받았어요.
0: 선물 잘 받았어요.
1: 연어하고 목걸이. 예.
0: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1: 네.
0: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께서 배려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1: 예.
0: 어떻게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시네요?
1: 아, 지금 편의점 전번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0: 네.
1: 서울에서.
0: 네네.
1: 지금도 지금 납품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늘 안전운전하시고
1: 네.
0: 운전 때마다 계속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그 뒤로도.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1: 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의 기도. 더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우리 고영주님 목사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0: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1: 아,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네. 계속 청취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예.
0: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꽃바구니 축하해 꽃바구니 네. 보내드릴게요.
1: 아, 예.
0: 방학 끝내고 계약했으니까.
1: 네. 네,
0: 축하해 꽃바구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 네.
0: 네. 아,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좋네요. 자, 장미라님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광양에서도 우리 2483번님 오셨고요. 저도 고속버스 승무직으로 이직한 뒤 주일 예배를 나가지 못해요. 내 하루도 아유 오늘 찬송 들으면서 왜 이리 눈물 날까요? 아 그래요?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인가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도전해 보십시오. 1484번님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온 가족이 교회 갔다 7358번님도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질스토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위치한 바울선교센터에서 2026 제11회 선교 전주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로 하은영 선교사와 최옥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멘토코칭이 6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존경받는 멘토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멘토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음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죠? 무엇이 어리석은가요? 어리석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어리석음, 사전적인 의미는 슬기롭지 못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사리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조금 모자란다, 우둔하다, 미숙하다, 완고하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가 다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똑같은 의미로 미련하다,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물과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우리가 어리석다고 또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뭘 보고? 뭘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맞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모자라, 바보스러워, 미련해, 어리석어, 둔탁해, 센스가 없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혜롭더라. 정말 스마트하더라. 참 깨끗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명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로요? 말과 행동을 보고.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을 찾아. 근데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이 얼굴이 무슨 통통하고 동그랗고 네모냐고 뾰족하고 콧날이 어떡하고 뭐 이런 얼굴의 모양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으로 따, 그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학식이나 배운 것 이런 것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 기술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치와 상황의 본질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통합니다. 오만함과 통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절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음은 단순한 머리가 나쁜 상태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 정확하게 다음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지적 능력을 갖추고, 남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어도, 갖춘 게 없어도, 남들 보기에 그렇게 얼굴이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어도,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생겼어도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의 절대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를 따르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이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그 경고와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내 대로 할 거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별력 없이 욕심, 분노, 자기 확신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친구와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같이 가는 사람 등에 손을 얹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싸움 신청할 때 어깨에 손을 갖다 대는 것.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내가 잘 동의하지 않아도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 갖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경계하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악을 선택합니다. 나에게만 덕이 된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 그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된다면.

0: 양선짓을 못해.
1: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지식의 부족함보다도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거부하는 영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태, 이게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이 절대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성경의 원어가 구약 성경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식량과 음료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나발이고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도 나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나발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고 가축도 있어서 당신이 내 부하에게 줄 식량도 주고 좀 물도 좀 달라, 음료를 좀 달라, 우유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나발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 나발의 집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집 하인들로 하여금, 소년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성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보내고 마실 것도 보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이 이름이 나발인데 그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글맞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적당합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미련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나발도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그 사람 이름 나발, 그게 바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의 뜻이 애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잠언에만 이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 이외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나와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34번 등장하는데

한, 한 권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혜로운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실, 남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에윌,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를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사람. 훈계와 경고를 들어도 반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입이 경솔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입싼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교만이 빠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여의를 내었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조금 무슨 조언을 했다 그러면 엄청 자랑하고 남이 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욱 하는 마음,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가정에서의 권위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의 작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잘 못 느껴요, 그걸요. 아, 조금 민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툼과 죄를 즐깁니다. 다투기를 잘합니다. 남들과 잘 싸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청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성급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고, 어리석음은 그 경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결을.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루지 사모님께서 가장 즐겨 암송하시고 늘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명예, 내 세상, 그것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네가 좀 공부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한다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강조한다면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소견을 옳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사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헌다고 허물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일을 거듭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단순한 지능지수 IQ가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뭐 높고 낮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만 써보겠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 더 플러스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 명사야. The wise, wise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the wise,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됩니다. The plus fool, F-O-L, fool. 어리석다, 미련하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The fool, 그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지식과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자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한 뭉텅이 드릴까요? 지혜를 드릴까요? 여기서는 여쭤보면 다 지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돈을 가져가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얘 내 팽개치고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좀 줄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번 걸 갖다 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려줬더니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덜 벌어도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과 주님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않고 다르게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봐요. 여기 아멘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금방.
그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본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죠.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정말 인간답게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는 일, 남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돈 더 많이 받는 자리 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 주를 경외함이 지혜.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충고의 이야기에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건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여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언어 생활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 바로 말과 행동이죠. 지혜로운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시 뱉어냅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남을 헐뜯는 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사방에 쏘아놓아서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분. 가난한 젊은이가, 가난한 젊은이 지혜로우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설명하면 가난한 젊은이에 비해서 왕은 부유한 왕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왕은 늙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가. 내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그가 어떤 말. 세 번째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이 깊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압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나는 할 소린 다 하고 살

0: 그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 태도, 물질관, 재물관이 다릅니다. 돈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대조가 극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의 가치를 압니다.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많이 가지면 네가 가난한 건 너는 미련해서 그래. 나는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말세요. 내일이 더 험악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절대 속지 마세요. 내일이 더 말세요.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날이 오늘이에요. 점점 내일은, 모레는 갈수록 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 고통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해 점점 더 그 심합니다. 최종적인 삶의 결과 이 두 갈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존귀함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망의 일로 멸망의 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번민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재앙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1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당연한 이 자유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 여자라는 이유로 집 밖으로 혼자 나오는 것도 글을 배우는 것도 웃으며 말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때 교회 나가는 딸은 집안 망신이 되고 선교사와 가까워지면 서양 귀신 들린 계집이었던 때 자신의 생각도 믿음도 이름조차 세상에 말할 수 없던 그때에도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다.
4: 삼덕아, 다음 주일 세례식 한다는 거 들었어?
5: 응, 들었지.
4: 아니, 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거야? 오래전에 신청했었거든? 근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5: 세례를 신청했다고?
4: 응,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싶어. 너무 멋지지 않아?
5: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4: 나도 사실 좀 무섭긴 해. 선교사님들 앞에서 쓰개치마 없이 얼굴 내밀었다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0: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그래도 너 참 용기 있다.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다니.
1: 대단하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너는 그렇지 않아?
0: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1: 그래. 언젠간 너도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질 거야.
2: 그날 밤 삼덕은 예배당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한다.
0: 하나님, 정인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도 믿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속으로 믿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큰 차이잖아요.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가족들도 지금 다니는 학당도요.
3: 누구시죠?
0: 사모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3: 아, 삼덕이구나. 괜찮아. 기도하는 중이었나 본데. 미안.
0: 아니에요. 괜찮아요.
3: 근데 표정이 왜 안 좋지? 무슨 일 있어?
0: 아니에요. 사모님. 저 여자도 세례를 받아도 되나요?
3: 그럼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도 마리아도 모두 사랑하셨잖니.
0: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엔 안 계시잖아요.
3: 세례 받고 싶어?
0: 네. 그런데 무서워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3: 잠시 두려움에 가려져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삼덕이의 진심을 다 아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2: 하지만 며칠 후 세례식이 오기도 전에 정인은 파혼을 당한다. 예수 믿는 계집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상대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다.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정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4: 아니, 짐을 그렇게 싸면 어떡해. 책이랑 양말이랑 다 섞이잖아.
1: 그냥 내가 알아서 쌀게.
4: 에이,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찾지도 못해. 에이, 비껴봐. 내가 싸줄게.
1: 괜찮다고. 내가 지금 여행 가는 줄 알아? 도망가는데 짐을 어떻게 싸든 뭔 상관이야.
4: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가. 그냥 시골 부모님 댁에 가는 거잖아.
1: 나 파혼당하고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지 마.
4: 미안해.
1: 아니야. 소리쳐서 미안해.
2: 정인은 문가에서 서성이는 삼덕이를 발견한다.
1: 삼덕아, 맞아. 네 말이 맞았어. 더 조심했어야 했고 신중했어야 해. 근데 나 후회는 안 해. 만약 혼인 후에 나중에 했어도 언젠가 다 드러났을 일이야.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
0: 정말 괜찮아?
1: 응. 아니, 사실 안 괜찮아. 고향 가면 교회도 없고 어른들 눈도 무섭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 안 그래?
0: 정희야,
1: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 만날 수 있다니까. 우리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
4: 얘는 무슨 꼭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뭘 하늘에서 만나. 우리가 한번 찾아갈게.
1: 맞네. 그러면 되겠다. 나중에 한번 놀러와.
4: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좀 무서워. 뭐 죽으러 가니?
1: 나 너무 억울해. 왜? 도대체 내가 왜?
2: 정의의 질문은 삼덕에게까지 이어진다.

0: 삼덕은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물었다.
1: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가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도 못하면서 살아야 돼요?
0: 며칠 뒤 해가 기울 무렵 예배당 옆 골목길에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바로 삼덕의 오라버니 석기다.
1: 오라버니.
2: 여기 다니는 여인 파혼당했다며. 너도 얼른 따라와.
1: 네?
2: 소문 못 들었어? 예수쟁이 계집들이라고 동네에서 말이 많아. 너도 여기 있으면 똑같아. 결혼도 못하고 가문 망신만 당한다고. 어서 나와.
0: 삼덕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자 석기는 삼덕의 손목을 잡아 끈다. 하지만 삼덕은 석기의 손을 뿌리친다.
2: 정신 차려.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혼처 다 끊기는 거야.
1: 오라버니,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로 사는 게 대체 뭐예요? 그냥 좋은데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안이라고 그게 다인 거예요?
2: 그래, 그게 여자의 도리지.
1: 누구에게도 내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고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고 늘 숨어야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저의 삶인 거예요?
2: 알아. 지금 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1: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삼키고 참는 거 그만할래요.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저 예수쟁이 맞아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숨지 않으려고요. 이 전삼덕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 거예요.
2: 너 지금 뭐라고 했어?
1: 오라버니, 저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0: 그날 삼덕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드러난 생각은 그의 삶을 위기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잠잠해졌다.
3: 그래서 오라버니는 그냥 갔어?
1: 아마 갔을 거예요. 제가 먼저 뒤돌아서서 들어왔거든요.
3: 아, 어떡하니.
1: 오라버니의 손을 뿌리쳤을 때 알았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다는 걸요.
3: 그랬구나.
1: 제가 먼저 뒤돌아섰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긴장됐어요. 이제 다 날 미워할 텐데, 갈 곳도 없어질 텐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3: 변한 건 없어. 여전히 넌 삼덕이고 조선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1: 정희가 했던 말 이제야 알겠어요. 감추고 살면 편하기는 한데 아니요, 오히려 불편했어요. 진짜 내 삶일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말하고 나니 알겠어요. 믿음은 말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가 봐요. 선생님, 저 세례받을래요.
0: 그렇게 조선의 여인들은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냈다. 휘장을 치고 세례를 받은 첫 여인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뒤로도 몇 해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1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

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0: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우쭐해하거나 그 무리의 열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호하던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도움과 인정에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더욱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도 칭찬과 높임도 헛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의 거칠의 말이나 행동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마음 깊은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비목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 노래했습니다. 비목은 나무로 된 비석을 말합니다. 흔히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새겨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비목은 처음 노래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사가 한명희가 6.25 전쟁 때 강원도 화천 백암산 부근에 군부대 주변에 오래된 비목에 철모가 씌어진 이름 모를 무덤을 발견하고 시를 쓰게 됐죠. 이 비목이라는 시에 작곡가 장일남이 곡을 붙여 1969년에 발표하게 되어 지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가곡 중에 한 곡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죽어갔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내 안위를 위함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 살려고 오늘도 애쓰기보다는 예수님

별 헤는 밤 윤동주 시의 조범진 곡으로 베이스 김대영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인생 전

안세중 시의 김광자 곡으로 테너 김승직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은 우리는 사람을 파악할 때 저 사람 평판이 어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안의 동기, 상처, 욕심, 진심 등을 직접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토해내므로 모든 불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씨의 김동진 곡으로 소프라노 홍혜란이었고요. 보리피리, 한하운 씨의 조념 곡으로 테너 김화용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누가 그저 기적 구경이나 하러 온 호기심 천국인지 혹은 누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본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인기 스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역을 그래서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잘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그리워 박화목 씨의 황철이 곡으로 테너 박세원이 노래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모를 비목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가곡 가운데 6.25 한국 전쟁의 희생을 기리는 그 상징적인 곡, 이 비목. 우리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창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작사가 한명희 씨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랫말을 썼습니다. 강원도 화천 백암산 계곡에서 본 무명용사의 돌무덤과 비목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 가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이름모를 병사가 말없이 묻혀있는 돌무덤과 비목은 전쟁의 깊은 슬픔과 전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공효율 가운데 빠지지 않는 공효율이 하나가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그 희생,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이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을 정해서 그대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후손들에게 길이 알고 기억하게 합니다. 역사학자 로널드 웰지는 전쟁의 역사는 인류 역사가 될 수 없지만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는 인류 역사를 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보다 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욥기에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10명의 그 자녀, 아들 7과 딸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런 일은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죠. 하지만 전쟁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와 상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 것일까? 클라우스 제비치의 전쟁론을 보면 전쟁은 인간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위다. 그렇게 전쟁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우리 사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성망성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에 직접 연관이 되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12지파는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12지파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가 전쟁,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항상 상시로 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이 있으면 군사, 평상시에 군사를 모아서 잘 훈련하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 모든 나라 왕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쟁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모든 국가와 민족, 백성들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가운데 이념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틀리다 할 수 없죠.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는 국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구원의 차원에서 기록해 놓아서 그렇지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전쟁 책이라 그렇게 불러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누구로 알려졌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군대 장군입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요단강 주변 도시 국가 왕들,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 왕들 그 다섯 명의 왕과 전쟁을 하려고 318명의 군사, 성경에 훈련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간 것이 아니죠. 아주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군사령관입니다. 아브람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아주 군단 규모의 그런 군사를 이끈 사람이 모세죠. 우리는 성경을
그런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군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오합지졸로 그냥 동서남북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을 열두 지파를 사방 진을 짜서 각각 열두 지파를 나눠 배치하고 그 진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나가서 전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기를 보면 군사령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아주 다양한 전쟁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연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까?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전쟁일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겪게 하시고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직접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인 전쟁을 겪게 하고 허락하신 섭리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실 때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다양한 그런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에는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낙이 생명이 있는 그 짐승을 살려주지 말고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악행으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불의하고 부정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건 가나안 족속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너희가 그 땅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 그 땅에서 토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도 그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감춰진 손길이 전쟁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단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또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공을 세워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전쟁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붙일 때 특별히 전쟁을 이용하셔요.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내 진노의 막대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숨을 내고 국가와 국가와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거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그거는 분명하게 군사적인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그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스로의 왕 산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섭리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그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섭리하시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약탈꾼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특별히 전쟁을 당하는 방어하는 목적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칠 때의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장수가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약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동기부여인 거죠. 그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마음껏 가서 그냥 약탈을 시키는 거예요. 다 약탈해서 내 것 삼도록. 그게 이제 강력한 전쟁의 목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가 끝나면 반드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게 하시고 또 은금이나 동과 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주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인간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모든 방법, 무기를 다 동의한 비열하고 무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한 약탈꾼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겨놓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큰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앞에 있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전략,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첫날부터 엿새째까지는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가 앞장을 서면은 그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모든 군사가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누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죠. 그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 기적은 또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

방법과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시키는 거죠. 근데 이 아간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숨겨놓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공로로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몫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간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보시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모르고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아주 작은 성인 것을 보고는 뭐라고 이렇게 보고하냐면 수고롭게 이 모든 군사를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여리고성 보니까 그 강력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 한 2, 3천 명 올라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교만한 거죠. 여호수아가 군사 3천 명을 보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도망하죠. 몇 명 죽었어요? 36명 죽었어요. 3천 명에서 36명 죽은 건 대패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막 백성들이 막 실망하고 막 탄식하고 그런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전쟁에 패했는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모르고 내 공로로 내 몫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죄의 오염으로 온 백성들이 진멸당할 것을 걱정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색출해서 진멸을 시킵니다. 온 집안을 다 진멸을 시켜요.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 인정할 때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인정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의 영역에까지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내 것으로 연기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거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0: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의 순고한 뜻과 헌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지만 전쟁을 그렇다고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전쟁을 통해 섭리하심을 알고 어떤 모양의 교만이라도 우상 숭배와 악행을 벌리해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은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소서. 48살에 얻은 아들을 위해서 드린 아버지의 기도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꼭 물려줄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물려줘도 그만, 안 물려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은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어떤 경우도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교만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니죠.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또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고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탐심으로 악행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 산헤립, 하나님의 막대기를 대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또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겸손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나라, 이 나라,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이 일에 있어서 앞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앞장 높이고 경배하고 앞장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목원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목원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씨가, 윤씨가, 인씨가 더운데 수고 많이 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늘 행복한 날만 있기를 바란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한다는 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죠. 그걸 아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사질라는 세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담백한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뭐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수고한다, 기도하고 있다, 사랑한다, 딱 이 세 마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때론 꾸미지 않은 말이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으니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그걸로 충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이죠. 오늘 이 퇴근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참 주 안에서 선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다양한 사연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오늘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방명록,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이제껏 한 번도 행저질러에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행저질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9330, 이게 행저질러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적는 란에 여러분의 사연들이나 혹은 기도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사연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럼 행저질라를 비롯해서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보다 깨끗한 음질로 끊김없이 극동방송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도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저녁기도문 예쁜 이미지에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도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진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루틴이 되셨나봐요. 이야, 멋집니다. 6월 15일 월요일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915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801번님도 감사한 오늘 하루도 기도문 받고 기도 올리고자 합니다. 0425번님 오늘 기도문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1231번님도 저녁 기도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5101번님 레미콘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좋은 하루 감사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네요. 감사가 넘치는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 5101번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불평만 할지도 모르는 이 저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멋진 분들, 참 귀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은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그 찬송가 부르긴 부르는데 이 곡을 지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만들게 됐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그들의 일기장을 흘깃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해당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오늘의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실게요.

행저질래 나의 힘 나의 찬송.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시간과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1858년 독일의 한 작은 목사관실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에 비친 자의 고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 프란시스 하버잘의 일기장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1858년 1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약해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뒤셀도르프에 있는 슐레나인 목사님의 서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사이로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슈테르텐부르크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였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채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그 슬프고도 자비로운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독일어로 이런 문장이 적혀있더군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문장이 제 심장에 와서 박히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찬란한 사랑의 빚을 진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끄러움과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을 황급히 적어내려갔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너희를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몸을 내게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비해 제 글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낙심된 저는 그 종이를 벽난로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타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이가 불길 속으로 떨어졌지만 신기하게도 아주 살짝 가장자리만 그을린 채 전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고백을 거두지 않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그을린 종이를 보시고는 크게 감동하시며 이 시를 꼭 세상에 알리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날 위해 아낌없이 전부를 주신 분께 저 역시 제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도, 나의 손과 발도, 나의 재물과 시간도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날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저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져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라는 주님의 애틋한 질문 앞에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프란시스 하버잘의 평생의 고백이 담긴 이 찬송이 오늘 집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곡 함께 하시죠.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마주하는 저물어가는 노을과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같이 웃어준 사람이 있었고 말없이 손을 보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스쳐간 인사 한마디, 함께 나눈 식사의 자리,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건네는 그 따뜻함 속에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따뜻함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적셔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저녁 받은 은혜를 가만히 헤아리며 쉬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6월 15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7502번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따뜻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와 한마디의 위로가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퇴근하며 기쁜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어쩌면 뭐 짠 것도 없는데 맞춘 것도 없는데 오늘 저녁 기도문과 7502번님의 이 사연이 참 동일하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 모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7502번님. 2407번님, 올해 8월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에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출근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와 기도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2407번님. 저희가 새롭게 모집하고 있는 300용사 중, 이 300명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되셨네요. 2407번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결혼 너무나 축하드려요. 제가 우리 2407번님께 결혼 축하 선물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받으실 성함과 주소 꼭 남겨주시면 2407번님께 꼭 결혼 축하 선물 보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2407번님 축하드려요. 0576번님,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면서 또 기도문도 챙겨가셨고요. 0691번님 늘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문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따라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요. 기도문 꼭 챙겨가셔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0576번님, 0691번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챙겨가실 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이미지 하나가 뜰 겁니다.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으니까요. 꼭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그 기도문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십계명을 인칭단수 너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십계명을 받는 청중을 왜 인칭으로 불렀느냐?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는 대상인 사람들이 도덕적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핑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핑계를 댄다든지 사회 조직이나 구조에 핑계를 대고 자기가 법망을 빠져나가듯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당사자가 바로 너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함께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익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내 아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내 치마 붙들고 가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상을 받아도 각각 받을 것이요. 매를 맞아도 각각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두 번째 질문은 십계명의 순서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칫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물론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주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된 종된 사람들을 출애굽 엑소더스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딸이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고 그리고 부모님 위로하고 말벗이 되고 좋은 음식 혼자서 독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고 효도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가방 사주고 신발 사준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기가 힘든 때 그때 같이 고생하는 부모님 뼈빠지게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자식들이 자라나서 돈 벌고

공부해서 폼 잡고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도 똑똑하다고 부모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요 사이는 뭐 우리 부모님만 해주냐? 다른 부모는 더 잘한다. 이런 못된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을까 없을까?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대신관계,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대인관계. 자, 순서가 대인관계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윤리를 주장해야지 윤리가 신앙을 끌고 다니면 윤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반윤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지만 신명기에도 반복이 됩니다. 광야 생활 출발할 때도 말씀받았지만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나요? 기적이라 더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이 열기를 차단했죠. 밤에는 무슨 기둥이? 기온이 급강하 내려갈 때, 일교차가 심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그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생활할 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 우리 교회도 만나 그랬지만. 그런데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물론 광야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도 많지만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넜어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거든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거 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패성.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의 원한을 품는 체질인 인간성의 본질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돈이 없다가 돈을 정말 돈벼락을 맞으면 좋겠다. 그 사람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정말. 그 돈을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이 임하면 사람이 변질이 되거든요.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면 자기가 으쓱해져서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상 섬겼죠. 풍요의 신 바알 섬겼어. 망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소홀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심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내게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 병에서 살림만 주신다면 나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많아요.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만진 사람도 있고. 주여, 말씀 10계명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제1계명 의미 첫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 외에는 이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나위인데 이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번역은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혹은 목전에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두지 말라. 면전에 들이대는 것은 일종의 도발의 행위, 곧 덤벼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번역은 옆에 나란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란히 두지 말아라. 제일

계명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두지 말라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예배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 바로 제1계명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 얼굴 면전에 두거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임하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내 얼굴 쳐다보세요. 앞에 앉은 분들은 부부끼리 많이 앉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당신밖에 없어요. 고백을 해봐요. 당신밖에 없어요. 예. 다른 여자 갖다 댔다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도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화평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새로 나온 교회밖에 없다. 이거는 뭐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봉교회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내가 소속이 어디에 됐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흐려지면 그 사람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는 것과 물질을 쓰는 것이 일대 케이오스,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 우상을 동등한 자리에 둘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다른 그 짓을 하는 데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Religious Polyism.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결과는 같은데 방법은 올라가는 길은 다르다. 늘 말해서 계룡산 올라가는, 갑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주차장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혼자 등산로를 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한 군데에서 만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각각 그 종교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믿어도 뭐 옥황상제님을 믿거나 하늘님을 믿거나 하느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자꾸 더씌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무이하게 only one way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낭독하는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더라. 킹가밍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무리 내 남편과 비슷해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아무리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비슷하고 해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종교혼합주의가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SYN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티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크레도스, 내가 믿는다 하는 라틴에서 온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 함께 믿는다 이 말은 각각 종교 가운데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 국 한 송이를 같이 모아서 꽃다발을 만드는 것처럼 각각 종교 가운데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 좋다 함께 모아서 믿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의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종교혼합주의.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풍요의 신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엄중한 명령이 1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신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신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뭡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왕신이 있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죠. 뭐 각 지역 강에는 강신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 가니까 나일강 신이 뭐 악어 있죠. 악어가 나일강 신이에요. 또 태양신이 라 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신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무형의 신이 있는데 뭐냐? 쾌락 플레저, 쾌락의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같이 수림의 자리에 돈을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 믿음이 진보할 것이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것이냐, 우리 가족의 믿음 모두가 동반승렬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그치면 주님의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부패성, 자랑과 교만이 딱 꽈리를 틀리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앉아있죠.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탐심 자체가 가득합니다.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뭐가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견해를 높이 세우는 사람도 밖으로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념이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소위 이데올로기 사상이 잘못 물들면 교회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애들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의 대강령 전체 그 핵심이 뭐예요? 코어 혹은 전체를 아우르는 강령이라도 모르죠. 마가복음 10장 12장 30절 31절 자 30절에 제가 하면 여러분 다 하고를 저 2부 예배 때보다 3부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은데 목소리 더 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좀 더 올리시죠. 볼륨을. 내 마음을. 자 우리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만 합시다. 내 마음을. 목숨을. 예 됐어요. 처음부터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결론이고 사랑이 모든 걸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느냐, 아내에게 선물할 기뻐하느냐, 이건 어떻게 남편의 관심과 센스가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도수표 사랑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윽박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입으로 고백하고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하는 태도라든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든지 주님 앞에 시간을 낸다든지 기도할 때의 자세라든지 간절함이 의심받을 만하면 이거 진짜냐 가짜냐.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앞에하고 다르죠. 다하여 다하여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다하여라고 말을 안 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본능적이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 존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계명에 담겨있어요. 우리가 계명, 법 하면 아, 뭐 진절머리 난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주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깨뜨리면 그의 삶이 깨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담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함께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으면 좋은데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충만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그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류 가문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가 혼란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원래는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죠. 또한 하나님은 몇 분밖에?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길 때 더 확실하게 희미한 거 물리치고 찬송을 한 장에도 온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치유함을 마음의 치유 상처가 주어받는 사람 몸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서 직접 서지는 않지만은 찬양대의 그 가사와 그 음정 그 곡조에다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찬양이 끝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내가 저 자리에 불러야 될 찬송을 찬양대가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불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창조주의에서 이 땅에 있게 된 유형무형의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왕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부르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르면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람은 나이가 점점 늘면 후폐해지고 날아가지지만 속은 날로 어떠도다 새롭도다도 충만하도다. 그치 늙어갈수록 내 믿음도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은 더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질문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기적이 유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요수아서에 왜 세상 떠날 때 당부를 했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요수아 24장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두고 가니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일소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라. 오죽함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세월이 더른 다음에 다른 세대, 변질된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멸망받았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은 어디에? 바빌론에 멸망됐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는 배우지 않는 존재가 뭐다?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3. 인생은 관계로 채워진다.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나 자신의 삶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대체 불가의 원칙을 알려주는 제1계명을 믿음으로 붙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리라. 아멘.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의 열매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분들, 이 종이가 뭐예요, 지금? 결혼 예배 순서지예요. 결혼은 어떤 호텔에서 했느냐, 얼마나 신부와 신랑이 멋있느냐에 따라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성립되려면 신랑 서약과 신부 서약을 통하여 공포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남편에게 아내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그랬죠? 이제 아내 얼굴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 부부끼리 앉은 집사님 얼굴 쳐다보세요. 아내가 말하기를 바라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 다시 합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소리 작은 사람들은 다른 남자가 있나? 1개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오, 내 사랑 당신밖에 없어요. 젊을 때 잘 나갈 때는 네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신금망을 떱니다. 그러나 인생을 알고 나이가 들어가면 집에 쫓아 들어와서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 산부 예배는 제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지고 세월이 흘러서 건강도 예전같지 않을 때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오로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삶의 의미도 내가 유일하게 경배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앞에서 어떤 사람이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그 아파트 앞에서 말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날마다 와서 플래카드 들면 내가 사는 밥 사줄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하나님과 창조주와 구속주와 아버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앞을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생애가 1개명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의 성령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0: 최회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상처가 깊으면 낫는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깊이만큼 애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하는 것은 폭력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에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의 크기만큼 슬픔의 크기만큼 울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이 되고 곁을 지켜준 이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쁠 때에도 지칠 때에도 또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보다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을 아주 멋진 곡이었죠. 클레이 크로스 앨범 Time to Believe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Just like he said he woul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또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이 회복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켈리 윌라드의 곡으로 내가 주의 신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린든 쿨리의 호산나 음반 Revival at Brownsville 중에서 I Need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캐런 루이스의 곡으로 Take My Life and Let It Be 그리고 이어서 이 몸의 소망부원 그러니까 조셉 갈링턴의 인도로 인트레트 뮤직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인트로티 뮤직의 조셉 갈링턴의 인도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캐런 루이스의 곡으로 Take My Life and Let It B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슈트어 발로, 데이비드 린 모리스, 그리고 사이먼 그루델,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부른 곡으로 Take Us to the River를 보내드립니다. 아, 이 곡은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있습니다. 4918번님께서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신청해요. 지쳐있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5번님도 문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보내신 또 문자 사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이 찬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이현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오셨고요.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가장 눈부신 보석인 다이아몬드와 까만 수층 놀랍게도 알맹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똑같습니다. 순수한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똑같은 본질을 가졌지만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는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고온과 압력을 견디며 어떤 구조를 중심에 품었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내 삶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나 불평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고 새까만 재만 남기는 숯과 같은 인생이 되지만 거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예수님을 품은 인생은 결코 숯처럼 부서지거나 재만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와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앞서 다이아몬드와 수채 이야기를 나눴죠. 100% 같은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한쪽은 다이아몬드, 한쪽은 수치 됩니다. 천사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종이 있고, 범죄하여 땅에 떨어진 천사,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으로 변하기도 했죠. 둘 다 같은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생성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야 할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또 이 한 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은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바라는 존귀한 사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보내드릴게요. 인피니티 밴드의 예수 닮기를, 노안나와 조영훈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연주 찬양과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세 곡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한 해를 동역해 주실 기도원의 300 용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 대전 극동방송이 대전과 청주, 충주 지역에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드온 300 용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자로 기도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보내드릴게요. 마음 묵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골짜기의 부재가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의 동행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길을 잃은 양을 이끄는 목자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그 두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에 두렵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강길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케이티 크리스틴 게티의 이 세상 험하고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069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느라 보람될 때도 있지만 때론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안정된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참 보고 싶어요. 저도 본향 갈 때까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세요. 샬롬입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새로 취업하셔서 축하드려요. 나보다 남을 위해 일하는 곳, 또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0069번님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일하는 그곳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우리 0069번님을 천국에 계신 부모님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어요. 야간 근무 끝내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리에서 0069번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길을 잃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단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절망하지 말고 나를 부르렴. 내 빛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밝히 비추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란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너의 목자인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렴.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사랑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너를 보호한단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하늘 아버지가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앙상블인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그 영원하신 사랑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시드볼트로 불리우는 종자 저장소는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 전쟁과 핵폭발과 같은 문제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식재료로 쓰일 수 있는 종자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년에 2만 7천여 개의 식재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곳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시드볼트에는 3천 가지 종류의 종자가 4만 7천여 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영하 20도 낮은 온도, 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경 말씀의 10처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므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셀라가 부른 Wonderful Merciful Savior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혼자서 끙끙거리고 버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뎌야지,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지 하면서 계속 내 속 안으로 밀어넣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마음의 병도 생기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텨야 할 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버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케인의 Honest Offering, 그리고 린드 D의 Praise You, 그리고 랭크의 시편 103편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넷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특별한 음악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10주년 버전으로, 네.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 자, 방금 소개했던, 방금 노래 들었던 빨간 약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간 약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지난번엔 두 분 나오셨는데.
1: 맞아요.
0: 한 네. 분이 증식돼서 나오셨는데.
1: 세포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0: 그래도 한 분 한 분 좀 이름을.
1: 네,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약에서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김지후입니다.
3: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비주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기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완전체 빨간 약. 네, 반갑습니다. 지후 형제는 얼굴이 되게 아기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3: 신생아상.
1: 네. 맞아요.
2: 원래 되게 날카로운 상인데.
0: 아, 그래요?
2: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한 15kg를 쪄서 왔습니다.
3: 증량을. 네.
1: 원래 되게 날렵한.
0: 아,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2: 네. 그런 좋은 나라예요.
0: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SNS에 따님이죠?
2: 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네,
0: 근데 딸의 얼굴이 그대로 있던데.
1: 똑같이 생겼죠? 네, 네.
3: 맞아요.
1: 그래서 아기상으로 보여요.
0: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그전에 제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 듬직하게 생겹다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1: 겹쳐 보이는 거죠.
0: 애기 얼굴이었구나.
3: 맞아요. 주영 보고 가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빨간 약, 완전체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1: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연도, 이제 완전체로 공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우가 한국에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예. 좀 뭐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3: 좋은 기회로.
1: 네.
0: 지우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거 말고는 빨간 약이랑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누나가 얘기한 대로 공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동아 형제는 보니까 바쁘던데?
3: 저요? 저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퍼져가지고.
0: 아니 내가 일정을 좀 물어보니까 뭐 도서 모임.
3: 네 맞아요.
0: 뭐,
3: 맞아요. 마치고 도서 모임 있습니다.
2: 뭐,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죠. 빨간 약이.
3: 무슨 말씀이세요?
1: 독서 모임 두 개시잖아요.
3: 독서 모임 두 개 월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네. 네. 한 주 시작과 주중에 마무리로.
0: 오, 약간 사심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3: 무슨 말씀이세요? 책에 사심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지식에.
0: 그렇다 칩시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엊그저께인가 영상 찍은 것도 오늘 제가 이제
1: 맞아요. 뭐, 업로드도 했고 네. 이제 관심사는 사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어떤 운동을?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아, 근데 슬픈 근황이 있어요.
1: 아, 근데 네. 헬스를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사마귀가 굉장히 크게 난 제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사마귀를 퇴마를 했거든요. 이제
3: 마귀를
1: 마귀가 물러가 하면서 퇴마를 했는데 이제 두 달 동안 상체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좌절입니다.
3: 맞아요.
1: 지금 하체만 할까.
3: 맞아요. 그걸 수술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멱살을 잡을 뻔했다고 들었어요.
1: 수술 뒤에 다 마치고 갔네요. 네.
3: 두 달 하지 마세요.
1: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슬픈 사연이
1: 그 의사 선생님을 들고 뻔했어요. 들고 뻔했는데 네.

0: 무슨 얘기했지?
1: 그러니까 관심사.
2: 요즘 관심사.
1: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샌로그 같이 하고 있는데.
2: 거의 운동이죠.
1: 아침에 무조건. 네.
0: 그 샌로그도 얘기해줘요. 나 방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나는 스라보라고 막.
2: 이제 저희가 그 샌로그를 이제 우리 도현쌤님께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0: 일부러 물어봤지. 모를 거야, 저 인간.
1: 함정으로.
2: 역시나 모르고 계셨다.
0: 저 어르신이 아니가.
2: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샌로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1: 맞아요. 알게 모르게.
2: 그때 공연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찍었는데.
0: 아, 정말?
2: 그때 막 브이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그랬구나. 뭔지 모르고.
0: 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보통.
2: 근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정말?
2: 네.
0: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연배가. 아니요. 그런가?
2: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0: 샌로그.
2: 네.
1: 네.
0: 뭐 그거 요즘 하고 있고.
2: 네.
0: 참 재밌게 살아. 아, 내가 아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제일 웃긴 팀이라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바쁘잖아, 니네.
1: 아니에요.
2: 근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웃기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1: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3: 지난번에 재밌다. 공연했을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2: 맞아요.
3: 노래 안 하고.
0: 그러니까 노래를 한 10곡 정도만
1: 네.
0: 하고.
1: 네, 네, 네,
0: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 뭐
2: 맞아요.
0: 스타의 애장품 이런 걸 안 하고. 저희 공연을 했는데. 자신을 스타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다.
1: 그것도 너무 웃긴 게 형이랑 저는 애장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 5개 챙겨 오셔가지고 진짜.
3: 그냥 그날 챙겨 오셨어요.
1: 너무,
3: 저희는 몰랐고.
1: 근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2: 저희 팀의 스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좀 그랬죠.
0: 그 지난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네. 거는 왜 이렇게 공연을 많이 안 할까. 좀 게으르지 않나.
2: 아.
0: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나. 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2: 근데 역시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셨어.
1: 사막이 빼고.
2: 왜 이렇게 공연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3: 일단 뭐 제가 네. 한국에 안 있으니까.
2: 그렇죠.
3: 네.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이제 다른 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2: 맞습니다.
3: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3: 네.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2: 네. 네.
0: 10년이나 됐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3: 네. 11년 됐죠.
2: 네. 네.
0: 11년?
2: 네.
0: 그럼 이제 올해는 뭔가 또 앨범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2: 뭐 계획은 항상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1: 곡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0: 곡을 본인들이 써요?
2: 뭐 쓰기도 하죠.
1: 네네네.
3: 써서 나온 곡들이
2: 네,
3: 몇 곡 있어요.
2: 써서 나오는데 네.
1: 받기도 많이 받았고.
2: 받기도 많이 받고. 네.
0: 그 빨간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렇게 떠들까. 나와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2: 왜 이렇게 가벼울까 애들이.
0: 이 밤 11시 넘어서 왜 저렇게 낄낄거릴까. 그런데 빨간약 의미가 뭡니까?
2: 우리 막내가 한번.
1: 아, 빨간약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 이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치유를 좀 주고 싶다, 회복을 좀 주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웃길 것, 망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10년 전에 이미.
1: 네네, 10년 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서
2: 위로가
1: 음악으로
2: 필요한 분들이
1: 많이 위로를 좀 주고 싶다 해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간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약의 기능도 하는데, 그 약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건 많이 가능하다.
2: 맞습니다.
1: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네. 할렐루야.
2: 아멘입니다.
0: 근데 이제 빨간약이란 노래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1: 오?
2: 아, 진짜.
1: 괜찮은데요?
0: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네네네.
0: 뭐 좀 되게 애들이 둔하다. 아니 되게 요즘 뭐 무슨 뭐? 아,
2: 근데 저희도 좋은데 우리 도현쌤도 저희한테 너무
0: 막 한다고?
1: 저 이렇게 가까이 저한테 둔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새로운 느낌이
0: 좀. 나도 약간 좀 이렇게 놓나 봐.
1: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그런 빨간약이라는 노래도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사를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2: 오,
1: 너무 영광이죠.
2: 저 소름 돋았어요.
1: 우와.
0: 그 빨리 써.
1: 오, 진짜.
2: 진짜.
0: 소름만 돋지 마.
2: 소름이 자주 돋는 편이긴 한데. 쓰죠.
1: 좋아요. 좋아요.
0: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간약이라.

0: 하는 게 너무 희화돼서 하는 것보다
1: 맞아요.
0: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뭐든 의미를 좀 담아서
2: 맞아요, 맞아요.
0: 하면 어떨까?
1: 너무 네. 좋아요.
0: 한달내 합시다 우리.
1: 어 좋아요 좋아요. 예전에 그 아싸.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곡 있잖아요.
2: 네네네.
1: 저는 그런 느낌. 무로 빨간색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시라.
3: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빨간 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그 크리스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빨간 약이라는 의미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의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저희 음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2: 어, 이거 다 가사인데요, 이거?
0: 지우. 형제는 확실히 신학을 해서 지금
1: 어. 아,
0: 말투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1: 어, 그렇죠.
0: 스멀스멀.
1: 맞아요.
0: 일반인의 냄새가 아니라
3: 좋은 냄새인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배운 티가 나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좋은 냄새죠?
3: 네.
0: 미국에서 네. 신학 공부하고 계시다.
3: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0: 오.
1: 이야.
0: 가방끈이 길구나.
2: 맞아요.
1: 제일 길죠.
0: 아, 그래요? 여기는 다 짧아요. 나머지는
1: 굉장히 짧죠.
2: 네. 저 에코백입니다.
1: 그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2: 아멘.
1: 아멘.
2: 아멘.
0: 뭐야? 알겠다. 자, 그러면 셋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1: 네.
0: 이 모이니까 어때요? 둘이 활동할 때, 둘이서도 활동할 때가 있죠?
1: 있죠. 있죠. 네.
0: 셋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1: 훨씬 좋죠. 훨씬 좋죠.
0: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좀 그렇죠. 달라요?
2: 일단 그 기동성이 좀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차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연에 그 한계가 좀 더 없어지는
0: 늘어났다.
2: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원래는 누나랑 둘이 다닐 때는 뭐 반주자 한 명 해가지고,
1: 맞아요.
2: 네, 뭐 MR도 좀 틀고 했었는데, 지금 셋이 다니면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다
1: 맞아요.
2: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1: 원래 빨간 양 모습으로.
2: 네네.
0: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음이 더 이렇게 좀
1: 맞아요.
0: 풍성해진 느낌.
2: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역시 삼겹줄의 신앙.
1: 맞아요. 아~
0: 보여주지 않나.
1: 예. 지우 화음이 되게 특이한 게
0: 네.
1: 이제 보통 남자가 하이로 이렇게 가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지우가 그걸 잘해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2: 맞아요. 네.
0: 텐션을 잘 넣더라고요.
1: 맞아요. 텐션에 또 미치죠.
3: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그 목소리가
0: 네.
3: 저희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1: 맞아요,
3: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셋이 모이면 또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싸운 적은 없어요?
1: 싸운 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2: 맞아, 맞아, 네. 맞아.
1: 싸운 적은 없는데 해체를 크게 한번 해서 그렇지.
0: 아, 또 해체까지 통해서.
1: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2: 맞아, 맞아.
1: 진짜
2: 싸운 건 아닌데.
1: 평상시 싸우는 성격들이 아닌데.
2: 네, 맞아,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2: 맞아.
1: 때 이제
0: 그래 일이... 그만해 뭐 이러면서.
1: 그런 그림이죠.
3: 이제 그만하자.
1: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결합할 때, 우리 앞으로는 차라리 싸우자.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싸웠고. 어딘가
2: 맞아.
1: 골마 있을 수 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2: 저를.
1: 골맞아요?
2: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아, 진짜?
2: 저 안 골,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왜, 왜?
1: 어, 골맞는데요?
2: 아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0: 네. 뭔가 말을 생략했는데
2: 토크에 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동화가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많죠.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맞아요. 정확하게. 네.
0: 그 지영 자매는 보니까는 이제 앞제비 노릇을
3: 맞아요.
0: 앞에서 막
3: 정확해요.
0: 날아가자고 이런 걸 하고 지호 형제는 조용조용
1: 네.
0: 툭툭 쳐주고 동화는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1: 오, 맞아요.
2: 어, 맞아요, 맞아요.
0: 잘 봤죠.
1: 네, 맞아요. 네, 네, 네.
0: 그 되게 우와. 보기 좋았어요.
1: 응. 그래서 되게 잘 맞아요. 동화랑 네. 저랑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가벼워지면 지호가 한번 눌러줘요.
3: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제 넘어가시죠.
0: 자,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만 지금 넘어가야 될까요? 그대로.
3: 네,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 정말? 그러면 아, 노래 한 곡도 듣고서 또 네. 와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좋을까요?
1: 뭐가 좋을까요?
2: 우리는 보기 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1: 오 좋다.
3: 네.
1: 너무 좋은데요?
0: 이 노래 좀 소개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1: 이 곡은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곡인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0: 근데 저희가 한번 커버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곡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냈고 이 곡은 저희가 공연하러 가면 그 부르면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다. 죄송해요. 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2: 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시겠습니다.

0: 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아 형제 만났을 때도 약간 현실적인 거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맞아요. 기억도 있고,
1: 그쵸. 네,
0: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 저희 사실 뭐 이제 프리랜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불안은 해요, 솔직하게. 근데,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잔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조금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솔직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옛날보다 확실히 그 콜링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었어요.
2: 맞아요.
1: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3: 그랬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빨간 약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만치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2: 하기 나름인가 봐, 진짜.
1: 네. 맞아요.
0: 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애기가 둘이나 있어서
3: 있습니다.
0: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좀
3: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누나 얘기한 대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 그렇죠.
3: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빨간 약이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누나랑 동생이랑 모여서 찬양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많이 느꼈는데, 길이 잘 열리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와서도 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저는 이런 형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예배음악이 대세다 보니까,
1: 맞아요.
0: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창작곡들을 부르고, 또 이런 보컬 팀이 좀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1: 거죠.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을 내가 배웠더라면. 근데 아마 더 젊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현실 부분에 대한 얘기들.
1: 맞아요, 맞아요.
0: 고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1: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예배팀들처럼 뭐 많은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예배팀 형식으로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동아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밴드 같은 거 맞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목적이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고 저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 빨간약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각자 찬양팀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0: 그렇죠.
1: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0: 빨간약 듣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떤 음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저희는 이제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통 찬양사역자 선배님들에게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간적이고 뭔가 우리가 같은 그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인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고 사실 그게 진짜 완전 솔직한 저희 모습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사들이나 부르는 노래들도 아까 지우가 얘기했지만 뭐 크리스찬들이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뭔가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궁금해할 수

0: 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방법이 아닌가.
1: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0: 맞아요. 맞아요.
1: 같아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맞아요. 음악을 하고 싶은. 네.
0: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2: 안 믿는 친구들.
0: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난 공연 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3: 아, 그래요?
0: 네네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막 찬양만 하냐 혹시 커서 때. 근데 저희는 원래도 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데려고 와도 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연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DM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사실 무대에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쵸.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팀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은데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고
0: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지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계획이 아닌가.
4: 맞아요. 제일
0: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흔들고 있습니다.
2: 지후 형제님은 목회자의 꿈이 있으신 건가요?
1: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이제 또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얘기했던 게 빨간 약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잠깐 해보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빨간 약과 미국에서 사역 같이 하고 같이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네 희망이 담겨 있는 계획을.
4: 정말 좋은 사회 같았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네네. 지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4: 저희의 계획입니다.
0: 미국에 같이 가서 보쌈에 오는 걸로 이제
2: 바라기는 네. 계속해서 길게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봤으면 좋겠고 뭐 반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밝은 모습도 계속 봤으면 좋겠고.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예.
0: 네.
2: 뭐, 계획이 있다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이 얘기했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당분간은.
0: 그렇죠.
4: 근데 또 언제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면, 하면 되겠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최근에 어떤 그런 부르심들이 좀 있었잖아요. 빨간 약.
4: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좋은 제안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네, 또 그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잘 잡고 감사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작은 어떤 이벤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2: 기대가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이라서 네. 이런 얘기 물어봤고요. 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마치는 게 어떨까?
4: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사역들과 제 삶의 조화가 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때 음악 빨간 약 팀에 대한 또 제 음악에 대한 막 이런 거 고민들 막 나눴을 때 이제 저도 자아 실현을 위한 저의 제 개인의 음악을 잘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선포를 하고
2: 그래요.
4: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제 싱글 하나
2: 얼마 안 되는
4: 좀 있으면 네. 네. 네 이것도 너무 피스럽죠
0: 어때요?
4: 네 사실은 뭐 포함한 어떤 제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저는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0: 궁극적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2: 그쵸.
1: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뭔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빨간약 리더로서도 이제 빨간약도 마찬가지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저희가 뭐 완전체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모든 그런 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10년 넘게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 11년을 꾸준히 이어온 네. 우리 가장 나이대에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나이대인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기대되는 팀이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완전체로 모이면
1: 네.
2: 우리 또 모시고
1: 아,
2: 또
1: 감사합니다.
2: 이야기 그때는 좀 라이브로 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1: 좋겠습니다.
2: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짐 발바노는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도전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선수일 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대학 농구팀 감독을 맡은 뒤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짐 발바노는요, 은퇴 뒤에도 탁월한 해설로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짐에게 팬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의 짐이 V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최고의 시기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오히려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47살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발히 모금 활동을 다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다녔던 짐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암은 곧 제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을 다하는 날, 전 평온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짐 발바노라는 이 미국 대학 농구계 전설. 와, 이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제가 직접 만나 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 곧 육체를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짐 발바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고 긴 여행인데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지만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뜻을 이루는 길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진실을 믿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신 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 롤리 싱글즈의 그 어떤 문제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한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원즈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명식의 기뻐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을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할 수가 있어? 그 동행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눈에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FM뿐만 아니라 AM 방송을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입니다. 또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봉민 씨랑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회,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탈북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등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복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0: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증의 마지막 시간, 우리 지순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북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아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 애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마인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지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다 막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그저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경색이 있는 데다가 내 동맥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쌤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거기 시한폭탄이나 갔다 내 속에 시한폭탄이나 갔던데 어떻게 한 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예, 시술을 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뛰면 심장이 돌아 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런 걸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란 데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그리고 내가 내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면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끔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내 혈관에다가 여기 그 좀 뭐야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잘연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 내 혈관 그 작은 모세 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 내 혈관 오히려 터뜨려 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성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란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에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막 살 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계속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 달 후

0: 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 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려가서 네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탈북민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고 일하러 나가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바 하면은 도라이바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현장을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 한 푼만 생겨도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변호, 저 뭐야,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저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야,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 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그 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요양보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부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그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한 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북한을 위한 이 선교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1: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신 지순희 선교사님.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또 연단의 시간도 주셨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순희 선교사님과의 2주에 걸친 간증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해주시의 청년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무허가 개인집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도 크게 넘어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5.8% 급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수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 수지는 52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확장 억제 대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했는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물질 생산시설과 신형 원심불리기,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결코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통상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경제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인가공 사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낚싯바늘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싯바늘 한 개당 가격은 북한 돈 4원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가발과 속눈썹에 이어 낚싯바늘이 새로운 중국 임가공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져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 일대에서도 낚싯바늘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이 빠른 학생 여러 명이 하루 동안 작업해 쌀 1kg을 살 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작업자가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 2명이 지난달 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처형된 청년들은 해주시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던 인물들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비밀 소조를 조직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료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필기물도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한 뒤 지난 5월 말 밤 해주시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처형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대표들과 청년 동맹 간부들이 강제로 동원됐으며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주시 대학가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촉망받던 청년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개인주택을 이용해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국수와 국밥, 술안주 등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사 장소를 집 마당이나 헛간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데 상업관리소는 이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검열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영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장사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 개발한 이 과정은 단순히 K-POP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마케팅, 기획 방식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해 그룹명과 콘셉트, 멤버 구성, 팬덤 전략 등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 수는 처음 1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늘어났고 현재 1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얻었고 K-POP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K-POP을 계기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 함경남도는 5에서 10mm 안팎이겠고요. 평안북도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안주와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양덕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7도, 강계 15도, 자성 1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강계 26도, 자성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장현에서만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9도, 장현과 사리원 18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3도, 장진과 풍산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과 풍산 21도, 장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진과 웅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0: 새벽 4시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릴 텐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피난처 예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예수.

합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0: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분명 나의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옆 사람이 무얼 할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때가 있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어느 경건 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기회주의자인데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소신보다 주변 눈치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인 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려.

0: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인 그가 욕실도 딸려 있지 않은 값싼 방에 투숙을 하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자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존 D.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행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네. 그래서 여기 욕실도 없는 싸구려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랬죠. 록펠러의 대사업가로서 또한 자선사업가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 아끼는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요?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데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올려드린 이전 찬송은 서울 모태탑창단이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째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는 여정,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이옥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3개월 100일에 막 접어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0: 예.
1: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0가지였다면 남한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다 그 선택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무수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우선 첫째, 살면서 내가 이 저 집에 속 들어왔을 때
1: 네.
0: 정말 집을 툭 보고 야,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자고 왔구나. 우선 첫째 감동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집을 좀 큰 거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다 나니까
1: 네.
0: 큰 집을 받았는데 집을 이 짝방 저 짝방 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첫째 야, 감사하구나. 저녁에 춥겠다고 생각한 여기에 덕 온순한 방이 다 들어오고
1: 네.
0: 하니까 야,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 방에다가는 무엇을 가고 나서 아이 옷을 어떻게 이 짝에는 칠해놓고 이 짝에는 침대를 놔서 아이하고 방울 잘해야 되겠다.
1: 네.
0: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는 내가 북한의 생활을 이렇게 두어본다면 북한에서는 우선 첫째 선택이라 하기보다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30살 되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는데
1: 네.
0: 그 30년을 사는 오간에 우선 첫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권이 선택권이란 게 없이 살았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길이나 같았고
1: 네.
0: 그러나 여기에 남한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첫째는 자유고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내한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1: 아, 선택에 따른 책임도 사실 있잖아요.
0: 예.
1: 네. 아까 집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나라에서 준 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채웠을 때 뭐 이게 고장나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배우다 나니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한 글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
1: 네.
0: 그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말을 모르니까 자기절로 혼자서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싸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 골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혼자서 부둥켜 안고 울어도 받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1: 네.
0: 얼마든지 한글을 빨리 배워서

0: 일어설 수 있다. 아이한테 힘을 줬고 어쨌든 네 학원에 이왕 발길이 와서 이까지 남들이 잡히는 길에도 안 잡히고 무사히 하느님 덕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 이제부터 발 딛고 일어서자. 공부 배워야 한다. 공부 배워야 된다. 하고 네가 온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 엄마가 모두 찬성하겠으니까 네가 갈 길은 네가 해라.
1: 네.
0: 온 학교를 두겠다는 거 해봐라. 그다음이 할 수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금방 나오다 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친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1: 친부모님이요?
0: 이 아이의 친부모한테.
1: 아.
0: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내 일은 뒤집게라도 아이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야를 공부 안 시키면 여기를 데리고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이 하라고.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리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1: 네.
0: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센터에다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하나센터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도와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가가 11월 13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12월 말일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어는 68점을 맞고
1: 허, 잘 맞았네요.
0: 예, 영어는 82점을 맞고
1: 와.
0: 그다음에 이렇게 수학은 78점을 맞고 사회하고 이거는 무슨 몇 점 받았단지 이것을 와서 자랑하더라.
1: 이게 중국어로 본 시험이에요?
0: 아닙니다.
1: 한국어로 본 예. 시험이에요?
0: 예.
1: 세상에.
0: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1: 굉장히 비상한데요.
0: 어쨌든 아이가 착하고 무던하고 말하자면 조선말로 비한다면 만면을 감입니다.
1: 아 이거는 저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걸요?
0: 네.
1: 와, 아니 그 지금의 10대잖아요.
0: 네.
1: 앞으로 수년 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나와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그러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 해외의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선생님처럼 자제를 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운데 자제를 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따님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러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0: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사실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하며 오직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믿어야 한다.
1: 네.
0: 그거 믿음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그래도 머리는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같았습니다.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우리 하느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도 전달돼야 되겠는데
1: 네.
0: 우리 이 전달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0: 오직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만 전달되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하느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 하나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알고 꼭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언젠가 이 방송을 듣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한 점의 불씨가 일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시간 마이크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머전인 줄 믿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향 북녘 땅에 갈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남과 북에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창조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의 매 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5: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럿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6: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

0: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1: 네, 반갑습니다.
0: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에요.
0: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1: 네.
0: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1: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0: 평안남도?
1: 네네.
0: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1: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네.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1: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0: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0: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네네, 10대까지. 네네.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1: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네.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0: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네,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면, 네.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0: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1: 네네.
0: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1: 네네.
0: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1: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0: 네.
1: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네. 하죠?
0: 줄 이어폰인데, 아, 북한에서 얘기하는
1: 레시바? 어.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0: 갑자기?
1: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0: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1: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네.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0: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1: 아, 그게 당시에 한국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0: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1: 오.
0: 그래서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맞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핸드폰이라는 거 자체가.
0: 네, 그게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극동 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 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왜냐면, 네,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의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네.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 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1: 네.
0: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네.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쵸. 우연히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그 차례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0: 네.
1: 그 조선말이랑
0: 네.
1: 북한말이랑
0: 네.
1: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로도.
0: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곤너곤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라반

0: 방송을 들었을 때는 네.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그너그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2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네.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떠려가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1: 네.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나서야지 이제 뭐 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데 이제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1: 네
0: 이제 뭐 한국 또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 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할렐루야.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어떤 것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기쁨.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도의 영적 기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모르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에 영적인 과학임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의 용장으로 평생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린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1,5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누구에게 돈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점심거리가 없다고 총무가 그에게 말하자 지금 몇 시나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총무는 11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조지 뮬러는 곧장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점심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12시가 되자 어디서인지 빵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고아원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가 알아보니 때마침 빵 굽는 집 옆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점화되는 바람에 빵을 고스란히 꺼내어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일평생을 기도만 가지고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여정,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천국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0: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로부터 5장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 삼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왕을 만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무너집니다. 특히 금식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하면 악한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저희 강일교회가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차세대 가족들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징조는 환경이 변하면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후 수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저희 교회 한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목양실에 들러 안수기도를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누리시는 모든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평안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20도, 개성과 대전, 광주, 여수가 19도, 평양과 춘천, 강릉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 포항이 17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 광주가 31도,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목포 29도, 강릉과 여수, 포항이 28도, 신의주와 부산, 제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1도, 청진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복음의 여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명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편애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첫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해요. 모든 왕자가 압살롬에게 살해되었다는 소문 앞에서 다윗은 31절에 보니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요.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압논 한 사람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이토록 요동하며 무너졌을까요? 다말 사건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압논이 누이를 욕되게 했을 때 다윗이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고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직면하기 두려운 일을 자꾸 덮어두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작은 소문에도 흔들립니다. 내면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소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도 분명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비극은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예뻐 보이니 이런 비극 앞에서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요나답은 압살롬을 변호하며 다윗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외면했던 가정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압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은 대가가 결국 피의 복수로 돌아온 것이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방치한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끔찍한 모습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예요. 말씀이 나의 어둠을 비출 때 회피하지 말고 그 빛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관계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편애하는 자녀가 있지는 않나요?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둘째, 편애가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고해요. 압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가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술은 압살롬의 외갓집, 곧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달메는 다윗의 처, 마아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게다가 달메는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로 왕가의 자손이에요. 이런 든든한 외가가 없었다면 과연 압살롬이 추후의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잘 산다는 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됩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정략적으로 왕가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힘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 불신 결혼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죽고 나라가 망할 뻔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문제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해요. 압논을 잃은 슬픔이 옅어지자 다윗은 도망간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연민일 뿐입니다. 다윗이 정작 슬퍼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다말이 수치를 당한 사건과 그 일로 압논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날마다 슬퍼합니다. 자식을 편애하니 객관성을 잃고 맙니다. 공의와 인자가 무너진 채 사랑이 떳떳하지 못하니 정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슬픔이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했을 때는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힌 자식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나의 사랑이 구원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이 내 자녀를 망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편애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자녀들만 죽어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녀만 편애하며 다른 자녀의 상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객관성을 잃은 인간적인 정에 불과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의 두 아들에게 행한 일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쿨한 엄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빛나게 키우려 한 것이 저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알지 못했지요. 두 아들은 초등학생 때 한창 유행하던 장난감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자주 다퉜어요. 저는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으나 여러 번 참으며 타일렀지요. 그럼에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한 번만 더 싸우면 팽이를 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아이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싸웠고 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팽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선을 넘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제 양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행동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경고를 듣지 않은 아이들 잘못이라며 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해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고 혼자 옳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금세 다시 팽이를 사서 놀았어요. 저도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저를 다시 돌아보니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분이 났던 것임을 깨달았어요. 싹 다 버려야 할 것은 아이들의 팽이가 아니라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었지요.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자녀들에게 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장성한 아들들에게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편이 지적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누르고 옳소이다 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말의 상처와 암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채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편애로 날마다 슬퍼합니다. 공의와 회개가 빠진 연민은 가정을 무너뜨릴 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직면하기 두려운 죄를 자꾸 덮어두면 작은 소문에도 흔들리고 회개 없는 정으로만 관계를 이어가면 또 다른 죄를 낳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 빛 앞에 내 어두움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관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편애로 흐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곧 나이기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녀 문제가 참으로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제 부모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편애로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날

0: 나라의 분열과 다툼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회복시키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3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0: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행복하며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빨간 신호등을 만나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0: 서는 이야기,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이었죠.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5년 전 중국에서 15억 원을 한 컵에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니 오늘의 역전을 이루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큰 식당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마스 목사님이셨는데요. 그일 이후에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도 됐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기름에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되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스마랑에 살고 있는 이분은 자카르타 병원에 이제 비행기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고, 자카르타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시 이 눈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이후에 놀랍게도 그분의 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이전의 사진을 저는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켰는지도 실제 인물로 만나 보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의 내일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마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처럼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란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넘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요? 이삭의 성향을 보면요, 그삶 자체가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남달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역전의 삶을 사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고요. 그랄 땅도 흉년의 시기를 겪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안 된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됩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지시라도 나는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편리함, 그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역전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죠. 이삭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인지, 우물을 몇번 파고 난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파고를 반복할 때 그들은 찾아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섭다. 우리의 화친을 맺어달라. 이삭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모두가 두려워할 만큼 큰 자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큰 자다.
1: 지금까지 성한교회 장학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성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날을 은혜로 또 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진 이 경이로운 한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예배 위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힘주시는 말씀 들고 이 아침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

0: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를 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부활이 불가능하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할 때 이미 다 몸이 썩었을 텐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온다고 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냐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지키면서 자라날 수가 없죠.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하면서 처음 그 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생명력을 발현하면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씨와 자라나는 식물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면에서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 씨지만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형체로 탈바꿈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밀, 옥수수, 조그만 알갱이를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이거는 작은 덩어리를 뿌리는 거지 이게 밀이 다 큰, 다 자란 이 성인체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 작은 것을 뿌리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장차 자랄 모든 가능성을 갖고서는 자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생명체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각 종자에게 여기 형체를 준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서 몸을 말합니다. 몸, 각 지체의 이 몸뚱아리, 각 지체의 처음 뿌릴 때는 그 처음 모습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있게 될 때는 지금 있는 이 형체의 연속성,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이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갑니다만 우리의 모습 자체는 이전에 알던 이런 썩을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육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보통 이제 육체 그러면은 우리 썩을 육신 뭐 이렇게 해서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제 몸뚱아리 물질로 갖고 이루어진 이 중립적인 성격의 육체를 말할 때 여기 육체를 말합니다. 죄에 휘둘리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죄성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중립적인 성격의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 육체가 있다는 거죠, 몸.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 형체라는 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이 형체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모양과 같은 의도인 거죠. 자, 하늘에 속한 모양도 있고 땅에 속한 모양도 있는데, 각각 그 지은 것이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자, 여기 영광이라는 건 그 위엄과 피조된 이 탁월성 그리고 광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지은 이 피조물은 각각 이 위엄과 광채와 탁월성과 밝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별 사이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위엄과 탁월성이 다 다르고 육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건 이제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우리의 몸이 영생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썩을 몸이죠. 썩은 것으로 심어지고, 심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심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썩을 것이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심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일어날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이제 썩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자, 욕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처음 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가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의 몸인데,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졌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약한 것으로 심겨진 몸. 약하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강력한 몸으로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가 받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육의 몸,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신령한 몸, 이게 이제 영어로 spiritual body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육의 몸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인데, 자, 이게 성령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이전 같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 그리고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 몸,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성화,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면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그때의 이 몸이 바로 이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맛보고 알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에요. 생선 한 토막을 먹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막 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막 붙잡으려고 했더니 내 몸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그는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은 분명히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몸인데, 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의 몸을 갖고 누구를 마주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말씀하지 말고 모세랑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피하죠. 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손으로 가리고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몸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프고 병들던 거 싹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몸의 상태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시네. 어찌 그리 아름다울고 감동을 하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여기 생령이 됐다 할 때 이 생령은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living creature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다면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살아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먼저는 뭐로 사느냐? 육의 사람,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0: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그 다음 뭘로 사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신령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셨었죠. 선지하신 성육신하신 자 무릇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유한하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와 같게 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아담처럼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후련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후련하게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있는 마지막 본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형상과 영광과 몸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그러나 연속성을 갖고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라고 할 때 신령한 몸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신령한 몸 그럼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니까 이걸 그대로 영체로 바뀐다. 영체로 바뀐다라는 말이 뭐냐? 몸의 이 육체가 그냥 사라지고 영처럼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영만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몸. 여러분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기운을 느끼며 살면 몸이 진짜 영향을 받아서 썩어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몸을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살지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되죠.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면서 보지만 주님 오실 때는 아마 서로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 썩어짐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이치를 부활의 신비에 비유하는 사도의 탁월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도 익히 이해되어지는 이 부활의 신비를 오직 주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할 것이며 더 이상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고 행복하십시오.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제일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나를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답니다. 심지어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 때문에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살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은혜로만 사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 은혜로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어야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줄 착각하고 내가 뭔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누려서 그 일이 잘 되고 나면 지금 예배가 잘 안 되는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고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잘 되고 나면 돈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잘 품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라질까? 자식들 먹일 수 있나? 내 삶이 되나라는 그 재리, 유혹, 염려, 근심에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가려져서 그 씨앗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비은혜의 자리에서 씨를 거절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성이 있고 또한 상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보는 게 나아요. 세상 방식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모래 위에 쌓아 올려지는 게 문제예요. 모래 위에서 뭔가 쌓아지는 게 문제지. 안 되는 거는 그건 애당초 안 되게 하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뭔가 예배도 안 되는데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음성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 뭔가 세워지는 것 같으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 비은혜의 자리에 갇힌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배고프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 생수 내 양식은 공짜다. 값없이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또 예수님을 말며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재반 준비 사항을 다 이뤄 놓으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내가 뭔가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창조하듯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분을 자꾸만 우리는 등지고 내가 뭔가 곡괭이질해서 구덩이를 파야만이 우물이 나올 줄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자꾸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쪽에서 부르시죠. 그거 안 파도 되는데 그 곡괭이질 안 해도 돼. 여기 와서 그냥 마셔. 여기 와서 하나님을 확인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풀을 봐봐. 길쌈도 쓰고도 입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로 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겠다는 자리가 그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생수에 그는 듯이 하나님을 등진 채 요거 구덩이 안 팔면
나 못 산다.

못 먹는다, 못 마신다. 그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구덩이가 결코 우물이 될 수가 없대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영혼은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 영원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이가 먹어야 될 음식은 안 먹고 자꾸 불량 과자나 불량 식품만 먹으면 그게 병든 것처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데 그것이 갈급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꾸만 목표로 세우는 게 내가 죄로 인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께로 달려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런 이 비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인생을 그 비은혜의 자리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특징이 뭐냐면 바람 부는 대로 훅 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여기서 잘 살아질 것이냐 저기서 잘 살아질 것이냐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비바람이 치든 장수가 나든 가뭄이 불어닥치든 더위가 찾아오든 그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들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득을 보며 장사하겠다 하고 내일은 저기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하지만 심지어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돈을 벌면 주의 뜻에 따라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테니까 돈 벌겠다고 이곳저곳 방황하지만 너희는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것이 우선적인 것이 놓쳐진 채 피상적이고 겉으로 나타난 열매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기 지금 막 돈을 벌 수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거기 가도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 여러분 이식 수술 해보셨나요? 몸에서 뭔가 이식을 한다는 것은 생존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를 어떤 몸의 지체로 연결되게 하셨다면 그 몸의 지체로서의 영양분을 주고받고 생명,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고 이제 그럴 때에 마치 마귀의 시험과 유혹처럼 저기서 돈 벌 수 있다, 여기서 돈 벌 수 있다고 막 유혹할 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욱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직장과 일터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선순위죠. 거기 가면 교회에 있어. 결국 순서가 바뀌었죠.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신앙이 되다 보니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것. 휘휘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다들 여길 거야 여길 거야 하고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 바람에 나도 편승해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 안타까운 인생, 비은혜의 자리,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을 이제 마치셨다 하길래 와, 몇 년 하셨어 했더니 32년인가 3년인가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한 직장에서 그 긴 시간을 수고하시고 신하시고 은퇴하시는 게 참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직장에 처음 들어올 때는 잠깐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30년을 했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잠깐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 잠깐 도와준다고 온 게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항상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근데 못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이 다 됐다고 나홀에서 나왔는데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될지 내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그걸 계획하진 않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또 그 기도가 그 순간부터 또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낭비한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다가 다 부화해서 깨고 난 다음에는 자기 품에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붙들었고 자기가 붙은 것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담배 한 개비로 시작한 그 담배가 나중에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돼서 나를 붙잡듯이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내가 분명히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어려운 문제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에 시간이 좀 요할까요? 안 요할까요? 요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와 어려움의 원흉인 욕심과 종욕을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문제 어려움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붙들지 말고 그거는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지금 예배하러 좀 오면 안 되겠냐? 기도하러 좀 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좀 섬기면 안 되겠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냐면 내 무거운 짐을 그냥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여기 내려놓고 간다 하고 딱 오죠. 근데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면 내려놔졌을까요? 내려놔졌을까요? 에? 참 안타까운 거는 안 내려놔줘요. 안 내려놔줘요. 예전에 막 수련회 할 때 그런 것도 해보잖아요. 자기 문제 어려움 써라 해가지고 한 명씩 나와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자매가 망치질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네. 근데 그런다고 거기에 내 짐이 묶여져서 더 이상 내 짐이 안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놓는 대답은 뭐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게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자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인생이 살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 어려움은 내 잘못된 결정과 선택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진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지금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되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그 영혼을 살려내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종종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문제 어려움 그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이쪽에 새로운 거래처를 찾

0: 열어주시고 전혀 뜻밖의 부동산 안 사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딱 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건물을 딱 주시고. 어, 나 이거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네.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야만이 은혜를 누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어려움 있는 중에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문제 어려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관리해내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저 문제가 저렇게 시간을 요하는 이유는 저에게 무엇이 죽어야 될지 무엇이 정리해야 될지 어떤 욕심인지 정욕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정욕과 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낸 그 원흉이 해결되어져 제 인생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 비은혜의 자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어려움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본들 그 비은혜의 자리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칠 뿐이에요. 기도는 더 안 되고 예배는 더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 어떤 정욕과 욕심을 깨닫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죽을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킨 바 되듯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맛보게 하시고 어려움의 크기보다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권세의 크기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다져지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어려움을 그 가정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넌 어떻게 하겠냐? 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그럼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갇혀 있겠냐?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필요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걸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그 비은혜 자리에 갇혀 있겠냐? 아니면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예배 자리 오겠느냐? 기도의 자리 오겠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한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고 감당하는 은혜만 주신다는 것은 큰 보폭을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다가 이번 100일 승리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실력이 안 돼. 거울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나는 참 실력이 없다. 그러나 그것만 써놓으면 안 돼. 그 밑에다 써놓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한다. 써놔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헤매지 말고 이런 애들이 밥을 안 먹다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때 밥 먹일 때는요 흰밥 한 숟가락만 줘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거창하게 당장의 큰 변화와 어떤 큰 어떤 순종, 헌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한 걸음이라도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한 걸음이라도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표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은혜죠.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0: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가지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지 그 자체에 강압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햇빛과 비를 통한 물이죠. 야, 근데 요것만

0: 얘기도 알아요. 강합성이 필요한, 즉 가지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은 내가 일을 해서, 가지가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햇빛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 몰라 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를 등진 채 일하려는 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강압성이 필요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는 강압성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고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연결점,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며 또한 흘러보내야 되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세포, 그 기관, 그 조직만 죽겠지만은 영양분을 실컷 받아놓고 흘러보낼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면, 헌신할 줄 모르면 그 세포 조직 기관은 암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받지 않으면 그 세포 조직 기관만 죽어버릴 텐데 실컷 다 받아놓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조직 세포 기관이 암이 되어버려, 몸 전체를 힘들게 해버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장의 모금들한테 작은 뭐 반찬이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부담 없는 거, 그래서 나무로서의 분명한 가지, 가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연결되어져 나무로서 사라지는,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교회로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교회의 권세로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신 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가지로서 그 영양물을 공급받는 것과 교회로서 영양물을 공급받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가지로서 혹은 교회로서 영양물을 공급받는 일은 항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은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은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여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게 하신다고. 민수기 21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0: 아멘.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0: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해도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때 문제 어려움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음성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비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비은혜의 자리에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그 일이 잘 되면 섬기겠다, 그것보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주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세우실 것이니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날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끼어 있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최필규 작가의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 예.
0: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된다.
1: 아.
0: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1: 아이고야.
0: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한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 앞에 선다는 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꽃피워주기 위해서 나를 녹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돼요.
1: 예.
0: 우리는 크고 작게 다 어느 기관이든 어느 부분에서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뒤에서 채찍 휘두르면서 이 가축을 몰고 가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양들의 맨 앞에서 길을 여는 선한 목자의 모습.
0: 네.
1: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리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해요.
0: 아멘.
1: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완벽한 리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0: 그쵸.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0: 네.
1: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다 녹여서 소금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아침 우리도 거창한 성공보다는 내 곁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의 이 작은 아픔에 먼저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들을 빛내주는 소금 같은 하루, 그런 아름다운 리더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0: 네.

0: 정령이 계시네. 구성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소금과 같이 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적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1: 오늘 오프닝에서 네. 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은 꾼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 큐티에서 네. 사무엘하 13장에 요나답이라는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네.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을 잃어서 울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러고 있는 장면 봤거든요.
0: 예.
1: 너무 똑똑하지만 꾼이죠 꾼. 네. 공감하지 못하는.
0: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 우리 모두는 그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 양해의 말씀.
0: 어제 만나가 오늘자 예. 만나가 발송이 됐더라고요.
1: 아하.
0: 예,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 끝나고 어제 만나를 다 보내드렸어요.
1: 오.
0: 예, 어제 한 300분 정도 넘게 신청하셔서 다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1: 예.
0: 어제 보내셔서 오늘자 만나를 받으신 분들은 예.
1: 오늘 굳이 안 해도
0: 신청하지
1: 되는
0: 마시라고. 제가 지금 자동 발송을 지금 금지시켜 놨어요. 지금 이제 딱 열 거예요.
1: 어제가 네. 어제 받으신 분들은
0: 네.
1: 지금 또 신청하시면 똑같은 게 또 간다.
0: 그렇죠. 어제
1: 거죠.
0: 이상해. 어제 왜 자문 말씀이 왔죠? 하셨던 분들은 오늘 거니까
1: 아하.
0: 신청하지 마시라고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1: 그렇답니다.
0: 예. 오래간만에 또 다 사과 드리는 방송으로 출발했습니다.
1: 근데 그 날짜가 꼭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0: 왜냐하면 어제 우리 약속 노트 하는 날짜.
1: 약속 노트.
0: 약속 노트가 어제 안 간 거죠.
1: 아.
0: 예, 어제 우리 야고보서 약속 노트 말씀 나눴었잖아요.
1: 그럼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가 아니라 다른 게 갔던 거군요.
0: 그렇죠.
1: 어제
0: 오늘
1: 문자로는.
0: 날짜 게 먼저 간 거예요.
1: 아, 그럼 어제 받아보신 분들 약속 노트 읽을 때, 어? 이거
0: 그렇죠.
1: 뭐지? 아셨겠네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난 후에 약속 노트는 어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두 개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1: 어제 기분 좋으셨겠네요. 예, 두 개 받으셔서
0: 당황하셨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약속 노트뿐만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만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자,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목사님.
1: 참여하실 분들은 샵9

0: 8836.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답니다.
1: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체 입문 꽁트죠. 일상행정 그렇죠. 함께하고요. 그리고 오늘 김인혜 교수님 오셔서 요즘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들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딱 정의내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0: 어둠의 트라이앵글 그렇죠. 오늘 세 개 중에 세 번째 알차례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주인공들 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 소개 좀 해볼까요?
0: 예.
1: 6882번님
0: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천변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자연에서도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니 바보 같은 미소가 절로 나고 좋은 아침 찬양 들으니까 어깨가 들썩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1: 바보 같은 미소.
0: 이거
1: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미소예요 사실은.
0: 어느 천변이실까요?
1: 네.
0: 예.
1: 너무 깊이 알려하지 마세요. 예. 자 5277번님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 네 번째 손주 이래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할미 집에 다섯 손주들이 다 모여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할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은 자신있게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이래가 대답했어요. 모세 야구 이래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할머니
1: 있지만.
2: 제가 알아요.
1: 네.
2: 모세, 야곱, 요셉, 베드로. 아이고 할미가 배꼽 빠지게 웃다가 손주들을 이뻐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래야 생일 축하한다. 주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잇는 주님의 큰 일꾼 되기를 할미가 기도한다.
1: 아니 본인이
2: 사랑해.
1: 본인이 아는 이름 다 나온 거죠.
0: 그냥 아는 이름 12명 네, 말한 거죠.
1: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래도 네.
0: 성경 이름에 아는 이름 12명이 있을 정도면 10살 치곤 매우 훌륭합니다.
1: 아주 괜찮은 겁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낮아지며 더 감사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3914번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린 찬양입니다. 김상우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0: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체 입문 꽁트 일상행전 출근길의 환난 보도원의 업무의 시작이 되는 시가 임박함에 이대리 같은 철마가 대전 고을의 악명 높은 병목인 유성 나들목 진입로에 이르니라. 사방을 보매 철마의 행렬이 끝이 없고 도로가 홍해처럼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 이대리가 운전대를 잡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1: 여호와여 종에게 출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완악한 운전자들의 마음을 녹이사 종에게 철마 한 대가 들어설 틈을 허락하옵소서
0: 하더라. 그러나 이대리가 그 심령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붉어진 눈으로 앞선 철마의 꽁무니를 매섭게 노려보니라. 도로 위에 완악함에 그의 마음이 조급하여 가슴에 화기가 가득함에 운전대를 거칠게 쥐고 가라사대
1: 보라, 저들이 나를 멸시하여 길을 막아서니 내가 어찌 가만히 순종하여 지각의 재앙을 당하리요. 내 기필코 저 완악한 범퍼 사이를 쪼개고 들어가리라
0: 하며 방향 지시등을 켜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철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들이밀어 붙이느니라. 이에 본선에서 길을 막아서던 한 남자가 격노하여 제 철마의 차창을 거칠게 내리고 이대를 향해 소리쳐 가라사대
2: 그대는 어찌하여 무모하게 머리를 밀어넣느냐. 순서대로 줄을 서는 것이 도로의 공의요 율법이거늘 어찌 감히 괴우량을 부려 새치기를 감행하느냐. 당장 그 철마의 머리를 돌이킬지어다
0: 하며 호령하니 그 기세가 심히 당당하더라. 이에 도끼가 바짝

0: 오른 이대리 역시 지지 않고 차창을 내리며 그를 향해 외쳐가로대.
1: 그렇지 아니하도다. 무릇 이 도로는 그대의 소유가 아니오. 대전 고을의 공공재인 줄을 내가 아노라. 출근 기한에 임박하여 사지가 떨리는 이웃의 공고함을 보고도 차선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그대의 인색함이 참으로 중하도다. 어찌 율법만 논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알지 못하느냐.
0: 하거늘 그 남자가 기가 막혀 다시 소리 지르되,
2: 그대와 같은 자가 어찌 이리 입술이 청산요소냐. 오늘 내 철마를 상하게 하는 날에는 사고 처리의 진노와 변상의 재앙이 내 머리 위에 임할 줄을 그대는 알지어다
0: 하더라. 이에 이대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하여 가로되,
1: 두려워 말라. 내가 대전고을의 도로 위에서 평생 양보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온 선한 이웃이거늘 오늘 하루 공고한 처지에 놓인 사정을 단 한 번 보아 넘기는 것이 어찌 그리 아까우냐. 내 안전하게 진입할 터이니 부디 그 좁은 심사를 버릴지어다
0: 하고는 경적이 울부짖는 틈새를 비집고 맹렬히 진입하니라. 남자가 기가 막혀 철마 안으로 주저앉음에 이대리가 가속 페달을 밟아 유성 나들목을 탈출하여 마침내 포도원 주차장에 당도하니라. 이에 이대리가 급히 내리려 함에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 도로 위에서 자신에게 호령하던 그 철마가 어느새 제 뒤를 따라와 포도원 주차장에 장엄하게 멈춰서는지라. 도로 위에서는 병고에 눈이 가려져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가 선글라스를 벗음에 그제야 이대리에게 깨달음이 임하여 떨리는 입술을 열어 나직이 가로되,
1: 오라, 저자는 오늘 아침 내 기획안을 최종 심판하기로 예정된 포도원의 상무라 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눈이 멀어 상전의 철마를 핍박하고 그 면전에 대고 공공재의 인색함을 논하며 독설을 퍼부었단 말이냐.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0: 하며 사지가 얼어붙은 채 절망하더라. 상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이대리를 향해 잔잔한 미소를 띠나 그 눈빛이 번개와 같아 혀를 차며 가라사대,
3: 오라 이대리여, 과연 대전고을의 도로 위에는 양보를 모르는 인색한 자들이 가득하도다. 아까는 차선 하나 내어주지 않는 이웃을 향해 공의를 논하며 청산유수처럼 입술을 놀리더니 어찌 내 앞에서는 이토록 굳어있느냐. 안심하라. 오늘 네가 가져올 기획안의 예산 역시 공공재와 같으니 결코 낭비됨 없이 아주 인색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내 그대의 심사를 평안케 하리라
0: 하며 서류처를 들고 매섭게 지나가니라. 이에 이대리가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리고 통곡의 눈물이 나오니 일로직 결재판이 박살나게 된 자의 순도 100%의 절망이자 공포의 비명이었더라. 아, 성경지인문공트 일상행전 출근길의 반란. 어쩌자고.
4: 아.
0: 어쩌자고 상사의 철마를 그리
4: 핍박하였는가.
0: 그렇습니다.
4: 이 실제로 이런 일들은 참 종종 있어요.
0: 네.
4: 내가 막 운전대 잡고 있을 때 이제 서로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네. 마음 상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분이시고 막 화나게 해서 창문 열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0: 어떤 분은 창문 열었는데 목사님이 사람이다.
4: 아.
0: 자,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저기 설교에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까먹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4: 그렇죠.
0: 예.
4: 실제로 교회 주차장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4: 그럼요.
0: 왜 우리는 그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것일까요? 예. 자, 오늘 성경지 인문 꽁트 이대리의 이 아찔한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예, 평상시에도 안전운전하고
4: 아멘.
0: 예, 좀 덜 끼어들고 또 끼어드는 머리를 좀 우리가 좀 참아내주고
4: 아멘.
0: 그 길을 좀 열어주는
4: 예.
0: 예, 그런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0: 해서 오늘 기장 미션 그때 참았어야 했다.
1: 아, 그때 참았어야
0: 한 번만
1: 했는데.
0: 참았어야 했다.
1: 어, 참았어야
0: 이런 했는데. 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쵸.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1: 아.
0: 야, 정말 아찔했던 순간 혹시 있으시면 오늘 함께 웃으면서 떨쳐버리자고.
1: 그래야죠.
0: 네, 어디로 보내요 목사님?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만나 어제 내용이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아하.
0: 놓치신 분들, 어제 가야 할 만나가 가지 아니하고 오늘 가야 할 만나가 어제 가서,
1: 그러니까
0: 제가 어제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후에 하나 더 보내드렸습니다.
1: 예.
0: 두 개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를 신청하신 분은 오늘 신청하지 아니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어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0: 네.
1: 오늘 것을 어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0: 그렇습니다.
1: 정확합니다.
0: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1440번님께서 이 정도 목사님의 연기력 어쩔, 너무 재밌어서 밥 먹다 배꼽 잡았습니다. 오늘 2년 6개월 암 검진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인데
1: 아.
0: 좋은 아침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1: 아멘. 와,
0: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1: 아멘.
0: 오늘 우울하거든요.
1: 아.
0: 잘 지나왔다 싶지만 그래도 결과를 듣는 날일은 이날은 그렇게 또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1: 우울하지 않으세요.
0: 예.
1: 1440번님 오늘 네. 가서 이야 완전히 잘 됐어요
0: 네.
1: 라는 말씀 들으실 겁니다.
0: 관리 잘하셨습니다 하는 말씀 들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기상미션 주제 그때 내가 참았어야 했다. 예, 혹은 또 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함께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9330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0: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 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 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을 팍 바꾸고 예, 예 장엄하게 나와서 아~ 놀라셨죠, 여러분?
1: 예, 네. 장엄한 목소리로 정말 장엄하게 기도원의 300용사를 예, 호출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여러분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예. 30년 이상 기도했던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진 한 해입니다. 아. 예, 청주와 충주 이렇게 동시에 중계소가 생겨난 정말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올 초에 청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방송 장비들이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맞아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참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 근데 또 올 한 해에 또 대전극동방송의 그 또 사역을 이끌어 나갈 예, 또 많은 재정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정해부대 올해는 예, 300분만 예, 네, 조금 경제적인 여력과 그리고 혹시 청주 할 때 놓쳐서 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또 헌신해 주시면 올해 또 한 해 대전극동방송의 일상적인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1: 대전극동방송이라 함은 네, 대전 지역에 방송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이제는 예전에는 네, 대전 충남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전 충남 충북까지
0: 그렇습니다.
1: 중부권 전체에 대한 네, 방송을 하는 곳이 대전극동방송 방송이죠.
0: 맞습니다. 네, 이 사역들을 또 함께해 주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정의의 부대들 저희가 함께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예, 이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말 대전 충남을 넘어서 충북까지 예,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가 닿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300용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샵 9330으로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0: 함께 나누었던 정말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1: 예. 예,
0: 여러분들 잘 참으신 것 같아요.
1: 아 예. 오늘 이 부분은 사연이 별로 없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동안 뭐 다 참고 잘 지내셨나 봐요.
0: 하지만 회계의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1: 예, 회계의 사연 한번 볼까요. 예. 5809번님 운전대만 잡으면 질주 본능이 깨어나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고요.
0: 맞아.
1: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0: 네, 오늘도 예. 네.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5809번님 사연 주셨고 7071번님도요.
1: 너무 리얼하네요. 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세요.
0: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리얼해.
1: 아하.
0: 혹시?
1: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운전할 때 굉장히 너무 양보 운전을 해서
0: 네.
1: 옆에 탄 사람이 답답해할 지경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자 1891번님도요.
1: 샬롬 강원도 화진포에서 듣고 있어요. 여든 넘으신 아빠 엄마 오빠와 언니와 여행 와서 들으니까 매일 듣던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0: 그러네요.
1: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강원도는 좀 시원한가요?
1: 야 네. 강원도 화진포 너무 부러운데요.
0: 그러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305번님은요.
1: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는 권사님이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마음은 슬프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만난다는
0: 맞아요.
1: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길
0: 아멘.
1: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멘.
0: 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8840번님도요.
1: 샬롬 유방암 3년 6개월 치인데 어제 병원에서 림프 부종 때문에 주 2회 치료하고 있는데 한 번은 6시간 입원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속상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6시간씩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다가 다시 한번 감사의 딱 시선으로 딱 바라보니 와 온전히 하루 종일 쉴 수 있구나 이것저것
1: 예.
0: 신경 안 쓰고 그러네요 목사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1: 아멘. 예.
0: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1106번님도요.
1: 힘들 때에도 노래하고 기쁠 때에도 노래하면서 나의 모습의 순간 모든 순간에 전심을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0: 할렐루야. 예,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험한 말 했던 거 아유 참았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1: 아,
0: 그렇죠.
1: 요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그때는 막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1: 요 말 안 하면 아, 네. 나중에 가서라도 네. 꼭 문제 될 것 같아서 진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내가 양보하면 야 이거 양보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후회스럽죠.
0: 다시 안 볼 것처럼 말이에요.
1: 네.
0: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7348번님 예, 지금도 또 잘하면 되죠. 그죠 목사님?
1: 그럼요.
0: 네 좋습니다.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혜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마인드피 출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욱하시나요?
2: 욱합니다.
0: 아 진짜? 아, 심리학자도 욱해요?
2: 그럼요.
0: 아.
2: 굉장히 많이 욱합니다. 잘 참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2: 저는 좀 무례한 걸 보면 좀 못 참아가지고.
1: 아 무례한 사람들.
2: 네, 무례한
0: 좀
2: 사람들.
0: 이렇게 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랬던데 우리 심리학 교수님도 욱하신다고 하니까. 그쵸?
1: 어쩔 수 없죠.
0: 그러네요.
1: 다들 욱하며 살고 있습니다.
0: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2: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어둠의 성격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친숙하실 만한
0: 네.
2: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0: 아.
2: 내용입니다.
0: 네, 진짜 요새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시죠.
1: 드라마나 예. 영화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근데 네. 우리가 좀 흔히 정말 영화 속의 연쇄살인마나 같은 극단적인 범죄자한테는만 쓸만한 용어를
1: 예.
2: 일상생활에서도 너 사이코패스 아니야? 약간 저 사람 좀 사이코패스 아니야?
0: 맞아, 맞아, 맞아.
2: 얘기하잖아요.
0: 좀 이해 안 될 때.
2: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오, 진짜요?
2: 네. 그래서 우리 일상과 조직 속에서도 평범한 가면을 쓰고 스며들어 있지만 근데 많진 않아요.

0: 정말 극소수. 정말 내가 태어나서 몇몇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이코패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이코패시의 성격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 속에서도 이 통제되지 않은 충동성과 잔인함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던 한 인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네.
0: 이 사이코패시의 정의와 일상 속의 진짜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 네.
0: 우리가 배웠던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 기질 모두 타인을 착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1: 예.
0: 근데 동기가 좀 다르거든요. 나르시시즘은 나를 칭찬해줘.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가 핵심이에요. 마키아벨리즘은 내 이익을 계산해서 너가 필요하면 내가 쓰고 아니면 버릴 거야. 에요. 사이코패스는요.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저 사람을 이용하던 내 찬사를 위해 저 사람을 사용하던 내 쾌락을 위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던 그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너무 충동적이고 좀 반사회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예요.
1: 네, 이유가 없어도 그냥 브레이크가 거야. 없어서.
0: 네.
1: 어허.
0: 그래서 흔히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반사회성이 높으면 우리가 다 사이코패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규칙을 싫어하거나 욱하는 반사회성과는 달리 이런 임상적으로 좀 사이코패스만의 가장 독특하고 차별화된 핵심은 정서가 결함되어 있는 거. 그러다 보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좀 무감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부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뇌도 있고요.
1: 예.
0: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두엽도 있는데요.
1: 예.
0: 이 두 가지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저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야 되는 뇌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생리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 보니 공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 네.
0: 이거는.
1: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질병 같은 걸 수도 있는 건가요?
0: 사이코패스는 질병의 성격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 발현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어떤 질병,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거나 모두가 다른 사람 착취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이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0: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뇌의 신경계 자체가 태생적으로 무뎌서 거짓말을 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할 때에도 심장 박동 하나 변하지 않는 서늘함을 갖고 있습니다.
2: 거짓말 탐지기가 안 먹겠구나.
1: 네. 영화 같은 데서 제가 진짜 거의 모든 장르를 다 보는데 안 보는 게 슬래셔 무비라고 잔인한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도 막 이렇게 잔인한 걸 당하면 내가 못 보겠거든요.
0: 그렇죠.
1: 막 못 견디겠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0: 네, 뇌가 반응을 잘합니다.
2: 네.
0: 그 혹시 최근에 김우빈 씨랑 수지 씨가 나온 뭐 내 소원 이루어질지니인가?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 네, 맞아, 맞아.
0: 거기에 수지가
2: 사이코패시
0: 사이코패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코패시의 얼굴이 크게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나 정서적 학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관계나 가정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 부하 직원을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은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해도 슬픔이나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너가 약해 빠져서 그런 거다. 질질 짜지 마라. 이런 상대방의 감정을 좀 철저히 짓밟고 조롱하거나
2: 아이고야.
0: 공감이 결여되니까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판을 뒤집어 엎는 좀 시한폭탄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충동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극을 참지 못해서 규칙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며 이런 약속을 어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법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뭐 상황이 그랬을 뿐이다. 내 탓은 없다.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뒤돌아서면 남이 되는 얼음 가면의 유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대담하고 또는 뭐 조용하고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 학습된 가짜 사회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재미나 이득이 없으면 수년간 함께한 동료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정적인 잔상 없이 하루아침에 잔인하게 버리고 돌아서죠.

0: 나르시시즘도 이런 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죄책감 약간 느끼고 약간 불편감을 느껴요. 아. 사이코패시는 불편하지 않아요. 와. 감정적으로. 이게 주된 특징입니다.
1: 네. 아,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을 너는 열등하다라고 보는 감정이 없는 자신이 더 우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사이코패시의 지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한번 진단을
1: 진단.
2: 이것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1: 예. 네.
0: 솔직하게. 네. 네. 1번입니다. 네. A랑 B 중에 고르시는 네. 거예요. 네. 내 실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밤새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해진다. B. 솔직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다. 남이 상처받은 것까지 내가 일일이 책임지거나 마음할 필요는 없다.
1: 어?
2: 이 두 개다.
1: 아.
2: 쌤, 우리.
0: 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A. 화가 나거나 무언가 갖고 싶어도 상황과 절차를 고려해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기다린다. B.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꽂히는 게 있으면 일단 저지르고 봐야 직성이 풀린다. 뒷감당은 나중에 생각한다.
2: 아, 이거.
0: 여, 이거는 좀 일반적인 예. 예. 예.
2: 여기까지 네. 우리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1: 예.
0: 네. 3번. 소소하고 A, 소소하고 평온하며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B, 평범하고 지루한 건 딱 질색이다. 때로는 위험하거나 아슬아슬한 규칙 위반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2: 요건 아니야. 나는. 아. 근데 좀 지루한 건 싫은데.
1: 그렇죠. 잡아가세요, 미리. 미리 가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뒤에 거 혹시 해당되세요?
1: 예?
0: 위험하거나 아슬아슬한 규칙 위반할 때 살아있어요.
2: 지루하고 평범한 거는 좀 싫어하지. 우리가.
1: 그렇죠. 막 네.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네. 약간 정도.
0: 약간, 예. 예. 네, 4번입니다. A. 법을 어기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들킬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애초에 하지 않는다. B.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진 않는다.
1: 전 요거는 오히려. 네. 저는, 그렇죠.
0: 자, 5번. A.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그들의 처지를 배려하려 노력한다. B. 나에게 거슬리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밟아놓거나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속이 시원하다.
2: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1: 다행히 요쪽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5번까지 걸렸으면은 네. 그냥 가둬놓으려고 그랬어요. 저를 그냥. 네. 다행히.
2: 근데 목사님 이거 몇 개 이상은 생각해봐야 되는
0: 원래
2: 거예요?
0: 원래 3개 이상인데요.
1: 3개 이상이요?
2: 자, 3개 이상. 갑시다. 스스로 갑시다. 네.
1: 데려가세요.
0: 중요한 게 있습니다.
2: 중요한 건?
0: 특히 4번, 3번, 4번, 5번. 여기에 문항에 한 문항, 두 네. 문항 이상 체크되어 있으면.
2: 우리 목사님 한 문항이죠?
1: 3, 4, 5번 중에는 예, 하나입니다.
2: 그리고 우리 3번은 앞에는 걸리지만 아슬아슬한 규칙 위반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진 않아.
1: 그렇죠.
2: 네, 좀 그냥 지루하고 평범한
1: 지루한 게 싫다, 이런 정도지.
2: 네. 네. 우리는 뭐,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약간 ADHD.
0: 충동성
2: 가깝지 않나. 네. 네.
0: 맞습니다.
2: 네.
0: 성경에서의 보는 이, 그 사이코패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성경의 구약 역사에서 충동성과 잔인함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반사회적인 폭주가 어떻게 한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인데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부끄러움도 타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네.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왕자에 앉은 후에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충동성과 냉혹함, 약간의 사이코패시적인 모습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높당의 제사장 학살 사건인데요.
1: 네.
0: 사울은 자신이 질투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을 습격하게 됩니다. 보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을 것인데 실제로 사울의 신하들도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울에게는 도덕적인 브레이크도 신앙적인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도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쳐 죽이는 사건이
2: 예.
0: 생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읍의 남녀노소와 젖먹이 아이들, 가축들까지도 칼로 쳐서 이제 진멸하게끔 되거든요. 일말의 동정심이나 공감,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의 그 자체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또 다른 특징은 극단적인 충동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다윗을 향한 한 명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위이자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향해 수시로 이제 창을 던지게끔 되는 예. 거죠. 이런 순간적인 분노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족과 충신을 못

0: 또 적으로 돌리는 반사회적인 성격 파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양심을 모두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분노만을 위해 폭주했던 사월의 끝은 매우 비참했는데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예.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네모칸이 주변을 피로 물들이게 됐는데 결국 그 칼날이 끝에는 결국 자신에게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아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극악무도한 잔인함, 충동성이 높은 사이코패시적인 특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좀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사이코패시. 우리 체크리스트 했는데 우리 안에 그 또 역시 비슷한 재성이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2: 네. 아, 저는요. 사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정말 영화 속 빌런이나 나올 만큼 흔하지 않은 일인 네. 줄 알았는데 아까 그 다섯 가지 이 검사 문항들을 보니까 아, 우리 다 죄인이다.
1: 그렇습니다.
2: 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울조차도
2: 예.
1: 예.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네요.
2: 너무
1: 네.
2: 잔인한 게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하거든요. 제사장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을 못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방인 에돔 사람 도에게 시켜가지고 이방인은 할 수 있으니까 와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었을까.
0: 그렇죠.
2: 그냥 뭐 감옥에 가둬라 이것도 아니고 참 잔인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타인에 대한 존엄을 좀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인정해주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내 만족만을 위해서 타인을 소품이나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또는 내 감정을 좀 배설하기 위한 그런 샌드백이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전략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격적인 어두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좀 죄성이 드러나게끔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요.
1: 네.
0: 혹시나 그러고 계시다면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1: 네.
2: 예.
1: 인간이 제일 나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존재.
2: 그럼요.
1: 네.
2: 우리가 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혜나 교수님과 함께 우리 이제 1학기 마무리에 오늘
2: 네.
1: 김혜나 교수님 좀 일찍 서머 스페셜 들어가시거든요. 한
2: 그렇군요.
1: 일찍. 네. 마무리를 좀 이렇게 씁쓸한 내용들로 함께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좀 우리를 좀 돌아보는 또 그런 예.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또 8월에 개강하면 우리 그때 김혜나 교수님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잘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목사님 이번 주 약속 노트입니다.
1: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0: 아멘.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1: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오늘 우리 이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 악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아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어제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은요 여러분 약속 노트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예 제가 어제 말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1: 예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해문 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사는 땅을 위한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인류 이 문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월드컵이라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TV를 시청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걸려있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저도 올림픽보다 이 월드컵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또 게임에서 이겼잖아요.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 참 인류의 가장 큰 빅 이벤트에 메인에 우리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요. 이 요번에 월드컵 주제가의 가사 속에 한국말이 들어가요. 한국말이.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쯤만 해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상상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방력으로도 또 경제력으로도 회사, 큰 빅테크 그런 기업에서도 뭐 삼성, SK, 하닉스 이런 회사들이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가는 기업이 됐다 자랑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된 것인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누군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침략 속에서 지켰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 항거하며 독재로부터 우리나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여러분 헌신 위에서 오늘 이 나라의 이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달을 맞이하면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이름하면서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그들의 또 피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금식 기도의 주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흔하게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나라 사랑은 국가를, 나라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죠. 나라와 민족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했던, 우를 범했던 히틀러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신격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와 우리 민족의 아픔과 또한 민족의 미래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나라가, 국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땅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땅,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세워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하여 씨를 심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교회가, 성도가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백성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위정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그들의, 정치가들의, 권력자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가들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의 명령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 땅,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니,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분, 바벨론은 적국 아닙니까? 그 적국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 땅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비록 적국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잡아간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땅에 평안해, 그 땅이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 네 나라가 아니어도, 적국이어도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따라해볼까요?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
예,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이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면 이 책임, 이 사명을 다할 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땅에,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내가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 나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해야 할 일이요 또한 하나님 신앙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이역말리 바벨론까지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60년, 7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당시에 대제국이 일어났던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여러분 먹혀버립니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직, 고위 관료에 올랐던 인물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출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마침 자기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 땅 내 조국은 지금 어떻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고국에 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탔습니다. 나라가 자기 조국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되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이스라엘 떠난 70년 정도가 지났고 아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고위직 관료에 충세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자기 조국이 70년 전에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했죠. 망한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느헤미야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운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민족이 된 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 아니겠어요? 바꿀 수는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 이 끈질긴 그리고 내 자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겪을 잘못을 했으니까 당해도 망해도 싸다 그러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조국의 운명에 처참한 현실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 여기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일에 남탓하는 일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비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나라 사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 아픈 현실을 마음에 끌어안고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어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탓이다. 우리 교회의 탓이다. 우리가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누구 탓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한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탓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나의 죄를 기도하지 못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나와 내 집안,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 민족의 현실,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또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시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독립을 위해 그 참 비참한 시기에 목숨을 바쳐 저 만주벌판으로 중국으로 떠돌면서 나라를 지키고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고, 한국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고, 폐허 속에서도, 여러분, 전쟁 뒤에 이 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망한 폐허였습니까? 그 폐허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부모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80주년 아닙니까? 해방둥이 아닙니까? 참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죠. 초기 한국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무식했던 우리 백성들의 눈을 깨웠습니다. 문맹을 깨우쳤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현장에서 기도와 또 헌신과 투쟁과 양심의 자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재중원, 태화여자복지관 같은 이름들은 단지 한 기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능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고 복음은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고 복음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몸소 이 나라의 역사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만 할 수가 없죠. 한국교회는 공적인 이 민족의 역사에 기여도 컸지만 동시에 회개해야 할 과오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권력에 가까이 하려 했고 빌붙었고 때로는 가난한 자보다 힘 있는 자의 언어를 더 좋아했고 때로는 공공의 선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워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발시대의 물량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과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과오이고 우리의 죄가 아닐 수 없어요.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민족이 조국의 폐허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6절 7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자복하고
먼저 회개하는 데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달라진 것이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별로 없습니다. 약 100년 전, 120년 전, 1900년 전후 대한제국은 북쪽의 러시아와 동쪽의 일본과 남쪽 영국 해군과 서쪽 청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큰 세력을 이루어서 한반도를 두고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전쟁을, 러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 조선은 친러파다, 친일파다, 중립자다라고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운명을 결정할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였어요. 결국 대한제국의 운명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909년 그 치욕스러운 을사늑약 아닙니까? 대한제국의 주권, 국권을 찬탈당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는 100여 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의 이 부흥과 발전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역시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해양 세력인 미국이란 나라와 세계 최대의 대륙 세력인 중국이란 나라 사이에 아주 첨예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북쪽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북한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서 친미다, 친중이다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한반도를 안보의 완충지대로 여깁니다. 중국 우리를 좋아서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주한미군, 미국의 세력이 친미 통일을 해서 압록강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정권을 조회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무너지면 전략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엊그제 시진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죠. 그가 이번에 북한에 나가서 하고 온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온 거예요.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과 미국이 여러분 친미 통일을 해서 자기들의 턱 밑까지 미국의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괌으로 연결되는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배터리, 국방산업, 이것은 전부 다 오늘날 무기화되었습니다. 무기화. 이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우리가 미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전략적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목적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안중에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수단일 뿐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폐 효과가 사라지면 버릴지 몰라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안보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전략적 경쟁자이죠. 일본을 단순히 적으로만 보면 국제 정세를 오판하게 되고 단순히 친구로만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뒤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 두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교두보 발판으로 삼으려는 100여 년 전에 러일 전쟁 시대에 먹었던 그 야심과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힘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자꾸 블록화됩니다.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요.

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을 소유한 이때 그만큼 더 책임 있고 더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압력을 받고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쟁이 나면 군사 작전권도 행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잠들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화가 절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지정학적 위치,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덟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예,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종교 행위를 떠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잠시 멈추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금식은 내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치와 권력과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 나라도, 내 민족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런 참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나라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이 백성, 이 민족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한 끼를 금식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대전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보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라가 흔들릴 때 교회는 먼저 무릎을 끌어왔고 또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서로 싸울 때 교회는 중보해야 합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 마음, 이 자세로 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한 교회가 기도하면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 먼저 나의 영혼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 나라를 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밥을 안 먹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육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상처가 깊으면 낫는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깊이만큼 애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하는 것은 폭력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에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의 크기만큼 슬픔의 크기만큼 울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이 되고 곁을 지켜준 이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분당에서 대구로 이사를 와서 대구에서 지금 살고

0: 하고 있고요. 대구 만민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 동일프로이드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국입양홍보의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혜정이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은 늘 열심히 꼭꼭 챙겨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한혜정 집사님을 만납니다.
0: 제가 분당에서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을 좀 했거든요. 장거리를. 그래서 우연히 이제 차에서 주파수를 돌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과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06.9 채널을 고정해가지고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순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니까 언제든지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됐고요.
1: 말씀과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신 한혜정 집사님. 그런데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0: 극동방송 덕분에 제가 두 아이 엄마가 됐거든요. 제가 첫째, 둘째를 다 입양을 했는데 둘째 아이 입양을 고민하다가 좀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몸이 굉장히 좀 회복이 안 돼서 좀 둘째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주변에서 둘째 또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봤어요. 이제 그런 사인 말고 하나님께서 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인을 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집에 놀러를 가다가 딱 짧은 한 5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딱 그때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본인 입양이신 분이 자기 입양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그 입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좀 꽂히는 바람에 제가 그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이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제게 주신 그 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입양을 진행하고 또 둘째 귀한 예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둘째 아이의 입양까지 결심하시게 된 한 집사님. 한 집사님은 극동방송 청취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 채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전파 선교사 특별한 가족이 됩니다.
0: 한 5년 전에 극동방송 그때 6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감사하게도 좀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직원분들이랑 같이 아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예배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 후반부쯤에 전파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직원분들이 막 하시는데 정말 본인의 기도 제목처럼 더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그런 전파 선교사를 얼굴도 모르는 그런 전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막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 극동방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제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아, 극동방송이 나도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방송을 애청해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아끼고 사랑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닥친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도 시달리다가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삶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도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내 옆에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당신 덕분에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믿음 안에서 잘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늘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남편입니다. 애교가 별로 없어서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늘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고 또 점점 연로해지시는데 또 장애가 있는 막내를 또 계속 돌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부모가 되어보니 엄마 아빠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억만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인 우리 딸 하윤이, 아들 하민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윤이 하민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하자. 사랑해.
1: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한혜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건강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친정 아버지도 작년에 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또 수술하시고 좀 회복이 많이 되긴 하셨는데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고 또 친정 엄마도 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좀 이렇게 양가 부모님의 건강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과 또 남편이 회사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춘기에 접어드는 또 큰 딸이 행복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본인이 만나서 이 사춘기를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구로 오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바로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인 우리 유미와 유미네 가족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애청자 한혜정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다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0: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명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 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 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딜스토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위치한 바울선교센터에서 2026 제11회 선교 전주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로 하은영 선교사와 최옥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멘토코칭이 6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존경받는 멘토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멘토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에 들어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 어린 왕자라는 책 잘 아시죠?
0: 네.
1: 그런데 그 책에 2편이 있다는데 들어보셨을까요?
0: 2편이 있어요?
1: 정식 2편은 아니고요. 같은 인물과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작가가 집필을 했다고 해요.
0: 아.
1: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원작 재단에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었는데,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0: 아.
1: 다시 한 번이요.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라고 어린 왕자가 고백을 한대요.
0: 근데 짧지만 마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는데요.
1: 네네.
0: 사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문득 정말 유명한 성경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떠올랐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성경은 사랑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매번 쉽고 즐겁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네.
0: 때로는 참고 져주고 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1: 사랑이 사명이다라는 게 참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결국 오래 참음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완성이 되는 것 같네요.
0: 네. 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을 통해서만 확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